0: Three musicians have come together to share Korean traditional music with the world.
1: 저는 트리거에서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는 이송이라고 합니다. 사실 국악기를 딱 떠올리면 바로 생각나는 게 가야금이에요. 이번 투어에는 25줄인 25연 가야금을 사용해서 연주할 예정입니다.
2: 저는 지금 트리거에서 아쟁을 연주하고 있는 박필구입니다. 트리거는 말 그대로 이제 방아쇠 점화점인데요. 저희가 서로의 음악에 좀 점화가 되어서 거기서 발생한 음악들이 또 관객들에게 새로운 점화점이 되도록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트리거의 이름 뜻입니다.
3: 저는 트리거에서 거문고를 연주하는 최현정입니다. 거문고는요, 현악기 중에서 가장 줄 수가 작고요. 가장 저음 부분을 맡고 있는데 해외 유사한 악기가 없고 옛날 그 버전 그대로 특별한 개량이 없이 쭉 그 모습 그대로 이어져 온 악기입니다. 거문고를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다는 게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0: Korean string instruments ready to take flight are off to their first stage.

초반에 음악을 들어보면은 가야금하고 거문고는 그 일정한 리듬 안에서 계속 분박으로 쪼개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아쟁은 그 쪼개지는 리듬 위에 좀 길게 끌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좀 파편들을 조금 이어주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약간 계속 짧게 끊어줄 수 있는 리듬들을 이어줌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가사가 없는 음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관객들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좀 항상 고민한 것 같아요. 터널 속에서 작은 빛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어두운 곳에서 좀 두리번거리고 방황하는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보고자 아쟁이의 두 줄을 동시에 이렇게 긁는 연주법도 나오고요. 농현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제 현을 이렇게 눌러서 내는 그런 식임새들을 조금 다양하게 많이 활용하는데 전통 어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풍류를 처음에 이제 작업을 할 때 해소되지 않는 감정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다를 보고 파도를 좀 보고 와야겠다 싶어서 그때 보고 오면서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다가 내 마음과도 같구나. 그냥 잔잔한 어떤 바람결에도 이렇게 나한테는 큰 파도가 돼서 돌아올 수 있으니 내 마음 좀 바다와 같다. 저희가 좀 다이나믹하고 좀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번뇌나 좀 해소되지 않는 마음들이 해소되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 느끼는 감정이 다르지만은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딱 맞아떨어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 그랬을 때 아, 지금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냥 음악의 흐름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음악을 듣고 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거침이 없다 해야 될까요? 그런 음악 에너지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0: I didn't expect, I thought that they were only going to use their fingers when I first saw it. I didn't expect that they were going to use the wand, I don't know what's the correct name of it, and the bamboo stick. I was really surprised by that. Well, it was really beautiful. It was truly breathtaking. But I think that I really fell in love with it. I'm going to definitely listen to it more, search it up and everything. But yeah, it was different, but in a good way different.
1: You have a very great artist with the magic hand, and the outcome is the magic sound. The sound was very peaceful, nature, generally excellent, and really refreshmen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m in contact with your culture. Thank you very much that you bring your spirit of your country, and it's really exceptional.
2: We can call this a success. Korean traditional music resonated even more deeply than the young musicians had anticipated.
3: 국악 현악계의 대표인 가야금 고문과 아쟁 세 개잖아요. 그 차이점을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공연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서양악계에서는 볼 수 없는 울림으로 만들어내는 여음으로 만들어내는 음악들이 잘 표현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4: 되게 오래된 공연장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공연장이 이제 국악기, 한국음악기가 또 가서 연주를 한다는 게 너무 사실 영광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2: Today, these young musicians have grown another inch. Their starting point was Daegu. Can we go beyond simply preserving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lead a new artistic movement while maintaining our unique cultural identity? At the heart of that question stood the Daegu Culture and Art Center.
5: 대구의 대표 극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 콘서트하우스 오페라하우스는 서양 음악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통 음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해보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하면 세계적인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아, 이 팀은 투어 단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들이 대구를 넘어서 서울 경계를 넘어서 이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보자. 사실 사람들은 어떤 경연이라고 하면 1등, 2등, 3등, 등수, 그리고 뭐 시상금, 상금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데 저희 인큐베이팅 점퍼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그들의 프로 단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작물을 프로페셔널한 음악 감독을 붙임으로써 1대1 멘토링 시스템을 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2: Thus the string trio Trigger, as a group representing Daegu, a UNESCO city of music, demonstrated new possibilities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5: 이 점프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트리거가 1등을 한 이후에 전 세계에 많은 음악 창의 도시가 있어요. 그 음악 창의 도시의 홍보를 대구의 대표 단체로 홍보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라는 협력에 대한 제의가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호주 애들레이드라는 음악 창의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퍼거슨이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그 작곡가를 중심으로 세계 재즈의 날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에 이제 트리거가 그 음악을 이제 국악으로 편곡을 해서 연주를 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 관심을 바탕으로 이제 해외 공연 투어에 대한 제안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발판으로 이제 해외 진출의 시작을 알렸죠.
2: By combining the unique identity of Korean culture with Trigger's own creativity, the three string instruments began to resonate with the world.

현장선에서는 첫 시작이 약간 몽글몽글해요. 아직 박표 씨가 이제 아르코가 아닌 손으로 이제 뜯는 주법으로 해서 거문고 연주자가 스근이 나왔다가 가야금 또 스근이 나와서 이제 연주를 시작하면서 가는데 흘러간다라는 느낌이 커요. 현현선서는 그래서 듣기가 조금 편안하고 흘러가는 곳에 그냥 내가 어디 있구나.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평범한 하루 같은 느낌이에요.

과야금의 기본적인 주법은 뜯는 거랑 튕기는 거예요. 25용 같은 경우에는 이 네 손가락을 다 사용해요. 이 열 손가락 중에 여덟 손가락을 활용할 정도로 손가락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 주법을 갖고 있어요. 피아노처럼 음계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다 있기 때문에 반주도 가능하고 멜로디도 가능하고

0: to set the fact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eong-Isung Yongguwon입니다.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Let's go! Simply K-pop! Hi everyone, welcome to Simply K-pop. I'm today's special MC, Heartways Friends.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스페셜 MC 키비로벨 루키아 인사드립니다.
0: You might be a little confused right now and thinking, what are you guys doing here?
1: 허허, 그러실만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누구냐고 모르신다면
0: Allow us to introduce ourselves
1: 글로벌 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
0: To extend Simply K-pop's reach the stars above
1: 특별히 출동한 오늘의 감초, 귀염둥이, 스페셜 MC
0: 브리안!
1: 루키아입니다!
0: Make some noise! Woo! 감사합니다. With Gravity's Alan and Wonjin away for a moment
1: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저희 스페셜 MC들이 호시 담담 여러분의 마음을 노릴 예정입니다.
0: That's right. This is your warning. The stages we have in store today and seriously next level. Emergency! It's a major heart attack alert.
1: 없이 하지만 진짜 보물을 찾으려면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겠죠?
0: Absolutely. Without further ado, shall we set sail on our adventure?
1: 네, 모두 다 올릴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무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Rukia, don't we look like we belong at an amusement park today?
1: 그러고 보니 당장 바이킹 타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0: Totally. So Rukia, what's your favorite ride?
1: 전 완전 롤러코스터 파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너무 신나는데요? 형은요?
0: We are the merry-go-round, 회전목마. You know, I'm not very good with rides, you know.
1: 허거덩거덩스. 진짜요? 근데 반전인데요, 진짜?
0: But still, amusement parks always get me excited. Just being there is so much fun.
1: 오, 근데 지금 제 기분도 딱 그래요. 다음 무대 만나볼 생각에 진짜 너무 신나고 설레고 진짜 많이 완전 난리 잡았어.
0: Then shall we jump right into the next performance?
1: 좋습니다. 자, 뮤직.

0: Simply K-POP! 네,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 해보는 시간, 뷰티 코너입니다.
1: Yes, we'll capture artist's best visual moment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1: The high-end refreshing idols, it's Idid! Welcome!
2: Yeah! Yeah.
3: 네, 인사드립니다. 둘, 셋.
4: 아이디! 안녕하세요. 아이디입니다. 와!
0: Yeah.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싱글 Fly 제목부터 자유로운 바이브가 물씬 느껴집니다.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저희의 이번 앨범 Fly는 아이디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낸 앨범인데요. 안에 수록된 곡들도 자연스러운 에너지가 가득 담겨 있으니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맞습니다. 저희 Fly라는 곡은 저희의 자유로움 그리고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담아서 그 시원한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1: Yes, we watched the Fly music video and it was so refreshing. 완전 청춘이에요.
0: 맞아요, 진짜. 아니 완전 청춘물 그 자체. Yes. 혹시
3: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무 포인트, 안무 동작 포인트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6: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저희 안무 포인트는 이제 뮤직비디오 언급해 주셨으니까 뮤직비디오에 비행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맞아요. 비행기 기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핸들을 한번 꺾으세요. 오른쪽으로 꺾고 이 레버를 당기고 이 프로펠러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포인트 안무가 완성되는데.
5: 맞습니다. Yeah.
6: 그렇습니다.
0: 아, 아니, 저도 뭐지? 뮤비를 봤는데 춤이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6: 감사합니다.
7: 너무 청량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저희도 추고 싶어서 연습을 해봤거든요. 혹시 한번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5: 네, 너무 잘 추셨습니다.
6: 너무 좋습니다.
0: 가볼까요?
6: 네, 네.
2: 파이팅! 준비하시고.
3: 네. 그럼 한번 가볼까요?
1: 뮤직 큐!

0: Jeans Combo and the new era snapback. Oh, it's also something like I Did Have Starved Themselves in their Fly music video.
1: Wow.
2: Yeah. Yeah. I Did Core가 느껴지는 룩을 입었다고 하십니다. That's amazing. So I heard you brought something special to show I Did today. What is it?
0: Yes, I will be singing a short cover of Attention. Are you guys ready? Here we go.
2: Okay, you can go ahead. Let's go.
3: Let's go.
4: Let's go.
0: When I'm popping up, everyone's quiet. Hey. Scrolling up and down, jump a little quad table. Or you just pay attention. Now I want your reaction. Gotta kick it up, breaking the quiet. Sumo got a need, make him all try. Or you just pay attention. You know running like that.
2: Yeah! 와, 멤버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3: 완전 지금 감격했습니다. 와, 어텐션 진짜, 커버 네. 처음 보는데 진짜 감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5: 완전
6: 정말 긴장해야겠어요.
5: 완전 소울이 넘치십니다. 아,
2: nice. You're very soulful.
0: Thank you.
2: Okay, Annie.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Ida today, so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Okay?
0: Yes. Could each of you tell us the key styling point of your outfit for today?
2: 아, 네, 오늘의 의상 키포인트를 한 번씩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7: 네, 한번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디 이번 플라이 느낌이 자유로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심플한 룩에 목걸이를 포인트로 줘봤습니다. 오,
2: 저희가 잘 어울리네. 넥클리스 for the point today. 네. 오케이, 역시 한 번 더 소개시켜 주실
8: 제가 해보도록 있을까요? 하겠습니다.
2: 아, 네, 좋습니다.
8: 네, 오늘 저의 이 포인트는 일단 신발인데요. 제 신발을 좀 카모플라주 패턴으로 신어서 약간 포인트 줘봤고 균형 잡기가 쉽지 않았네요. 그리고 저희 곡이 또 시원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반바지와 이 반팔 티로 매치해봤습니다.
2: Okay, so, okay, so since their concept is pretty refreshing, so we got to point out for the camouflage shoes. So before we move on, I really can't go over this, but can I listen to the real key point over there? 지나칠 수 없습니다. 네, 진짜 키가 있으세요.
9: It is my real key point.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진짜 키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진짜 키 포인트가 아니에요.
2: 저희가 그
9: 키 포인트. 감사합니다.
2: All righ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Let's move on.
0: So when it comes to your everyday style, what do you pay the most attention to?
3: 저는 주로 무채색 계열의 옷이나 조금 뮤트 톤 컬러의 옷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2: 아, 너무 좋죠. 너무 멋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성현 씨 혹시 나눌 수 있을까요?
9: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평소에 모자를 좀 즐겨 쓰고요. 그리고 이제 핏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옷을 볼 때 이 핏이 저에게 맞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민하는 편입니다. 네.
2: Okay, so since he's pretty into the caps and he's also looking ahead for the outfits for him if it fits perfectly or not. Okay,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세민 씨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5: 저는 저지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저지를 엄청 자주 입습니다. 이상입니다.
2: Okay. So since he loves jersey, so he has very, very lot of amount of jersey in his closet. Okay. Yeah. Let's move on. So can we move to the next question, please?
0: Is there a fashion style that you want to try in the future?
2: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패션 스타일이 있다면?
4: 네, 저는 원래 평소에 힙하게 안 입는데 요즘에 좀 힙하게 입어보겠습니다.
2: Oh! Okay, sounds great. So he used to be not hip-hop guy, but nowadays he's trying on and moving on to hip-hop. So, okay, sounds great. 혹시 그럼 다음으로 유찬 씨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6: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완전 힙하게 입진 않아서 완전 힙하게도 성현이처럼도 입어보고 싶습니다.
2: Okay.
9: Okay,
2: okay.
9: Thank you, Yuchan. Thank you.
2: Same with Yuchan. He said he was not a hip hop guy, but nowadays he's trying to go into the hip hop. 마지막으로 준혁 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 아, 네. 저는 평소 힙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 힙하게 약간 완전 슈트 정장 이렇게 입어보고 싶어요.
2: 예. That sounds great. So since Junhyuk's style used to be pretty on hip hop, but nowadays he's trying to reduce it, try to be calm, more like a manlish with a suit and ties. Okay, sounds great. So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please.
0: Yes, could you express how you feel about today's interview through beatboxing?
9: Beatboxing. Okay.
2: 오늘 기분을 네 오늘 기분을 비트박스로 표현할 수 있다면 네.
8: 오.
10: 할 수 있죠.
3: 네, 그러면
2: 준비된 비트박스가 있을까요?
3: 네, 저희가 또 동요를 비트박스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2: 아, 동요 비트박스.
3: 그래서 저희 이번 노래가 플라이인 만큼 떴다 떴다 비행기를 비트박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좋습니다.
5: Yes.
2: Okay, there goes. Let's see.
3: 가보겠습니다.
5: 됐어?
3: 준비됐어.
5: Okay, go back.
10: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떴다 떴다 비행기 우리 비행기 예.
2: 와.
10: Thank you very much.
2: This is my first time listening to this song into a beatbox version. Oh my goodness, that was amazing.
11: 아, 저도
2: that was amazing.
11: 와, 근데 진짜 비트박스에 색소폰에 난리 났네요, 진짜.
2: 그러니까요. 중간에 더블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 그러니까요,
2: 네. 네, 좋았어. Yanyi, do you think that lived up to your expectations? Did it?
0: Yes.
2: Okay, sounds great. So before we let you go, would you like to say a few final words?
0: First, congratulations on your comeback. I hope you continue to fly and soar higher as I did, and Vidit will always be by your side. And one more thing, I hope that you will come to Malaysia in the future, either for fan con or for fan meeting. We also have lots and lots of good food here for you to try. Love you guys. Saranghae, Vidit.
2: Wow, that was good touching words.
3: Thank you.
2: 아이들 여러분들이 정말 fly처럼 정말 높이 높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오케이.
11: 네, 예니님 다시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이디스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거예요. 네.
10: 와우,
11: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5: 네,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dy is back with a new song, our new song, Fly.
10: Yeah. Yeah.
5: Please show us.
10: Yes. Okay.
5: Please show us.
10: Okay.
5: Wait a minute.
10: Okay, okay.
5: Wait a minute. Please show us lots of love and support. Thank you.
10: Okay.
3: Thank you.
10: Yeah. Thank you.
5: 한국어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 한국어로, 한국어로.
5: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Fly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Fly라는 곡이 저희 아이디스 정말 잘 표현한 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고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Attention이라는 곡도 정말 좋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감사합니다.
2: Alright, get ready for a stage packed with young energy. Idits Fly.
11: 네, 여러분 모두 좋은 준비 준비되셨나요?
10: 네.
11: 자, 뮤직 스타트.

0: Hey Rukia, the weather's getting hotter these days. Is there anything t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summer?
1: 네, 있어요. 공포 영화죠. 여름엔 역시 공포 영화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살벅지를 봤는데 자꾸 소름이 돋아서 진짜 더워가 싹 가시더라고요.
0: Exactly. It sends shivers down to your spine. You don't even need air conditioning.
1: 오, 생각만 해도 짜릿하네요. 형은 최근에 재밌게 본 거 있어요?
0: 그럼요. I'm a big fan of zombie movies. This one's super hot right now, Colony.
1: 알죠. 완전 핫하죠.
0: That's right. But I heard the artists coming up next are just as impressive. Introduce them to us, Rukia.
1: Oh, yeah. 벌써 심장이 떨려옵니다. 파격적인 아우라의 엑스라브부터 5세대 자기주차 소디엑 그리고 우주를 노래하는 밴드 원이까지 뮤직 스타!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모두 발언만 따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정책 논의 현장을 중계한 효과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책이 일정하게 변화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 그다음에 일종의 정책 변화에 대한 효능감, 이런 게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1: It wasn't limited to cabinet meetings. Except for sensitive national security or diplomatic matters, most details from various ministries reported to the top office were revealed.
2: 국정이 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겁니다.
1: It reminded officials of the gravity of their job while providing a window to help citizens better understand the process.
0: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점이 현장의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공무원 조직을 기강을 잡으면서 그 행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일종의 주류에 계속 맞서서 개혁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행정적 정책적으로 보면 관료적 타성하고 집단사고의 한계가 깨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1: Holding town hall meetings across the country also clearly showed the Yi administration's devotion to ensuring greater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nd to lean a more attentive ear to them.
3: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국정을 이제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1: To break down barriers and tackle the distance between the people and government. To reach out farther, beyond the capital. All part of efforts to create a democracy that's closer to the people.
4: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그러니까 엄청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던데 충직한 국민의 일꾼으로 제1시민에 불과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0: 물론 각본이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양방향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의제를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민원을 직접 청와대에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자리. 그래서 이것도 쌍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 The government worked to ensure the voices of those who could not reach out for support can be heard.
5: 크리스마스를 앞둔 오늘 저희 가족에게 이 시간은 기적에 가장 가까운 선물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Another core aspect of the Yi administration is communicating with the media. A press conference held in just 30 days since launch. The earliest such event to be held by a sitting president.
6: 네, 대통령님 취임 30일 축하드리고요. 국민 언론과 소통하는 자리를 이렇게 빨리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 Facing the members of the press eagerly and to remain open and approachable. It ensured the media see eye to eye with the government in efforts to overcome the crisis and move forward.
7: 원래는 여러분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잠시의 갈등, 색깔의 차이 이런 건 좀 접어두고 일단 집안 지키는 일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딱 그런 모습을 보이셔서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사실. 아, 우리 한 식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The government was able to claim Korea has overcome the insurrection crisis and returned to full democracy before foreign media, thanks to its dedication to open communication and democracy.
8: 민주주의란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독특함이 있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집단 지성에 의한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직접성이고 맡기지 않고 직접 행동한다. 행동하되 폭력적이지 않게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힘은 저는 민주주의에서 왔다고 봐요.
1: The Yi administration also focused on reviving livelihoods and the economy while pursuing efforts to empower the people and revive democracy. The first realistic step involved the expansion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 From 17 trillion won in 2024, government spending on regional coupons expanded to 24 trillion won by 2026. Part of efforts to expand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the people.
3: 지역화폐가 가지는 기능은 매출 자체를 올리는 게 아니고 매출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걸 함으로써 어쨌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이 살고 골목이 살고.
1: This led to changes in consumer spending. Consumer Composite Sentiment Index reached 111.4 by August 2025, the highest since 2018. Along with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the government used supplementary budget to issue People's Livelihood Recovery Consumption coupons geared towards the bottom 70% income-earning households, helping to improve sales of small businesses in various neighborhoods.
9: 지난해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습니다.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1: Another key task is addressing industrial accidents and disasters as the government saw structural issues behind recurring incidents. July 25th, 2025, day 51 since inauguration, President Lee Jae-myung visited a factory where a female worker in her 50s died after being trapped in a machine, marking a rare instance of a sitting president visiting an industrial accident site.
3: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
1: Voices of laborers at the site were clearly heard and reflected in meetings between the president and ministers, focusing on eradicating industrial disasters.
3: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죠. 12시간씩 밤에 그것도 주야 막교대로 이어서 뭐 일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1: The government pushed forward industrial safety policies with two main pillars: greater participation by laborers and enhancing responsibility of employers. They also made sure to expand on-site inspections, a major turnaround from the old system of moving only after reports are filed. Officials paid visits to sites first to conduct inspection proactively. Heavier penalties were imposed on employers. In the event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or disasters, the fines would be required by law to be several times higher than economic gains of the corporations hiring the laborers. Visible results were shown.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and disasters plummeted. In quarter one of 2026, only 113 deaths linked to such cases were recorded, the lowest in 5 years.
10: 일화로 갔을 때 죽지 않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좀 차별적인 정책이면서 또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 뭐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But there's still work to be done. Workplace with less than 5 regular workers are exempt from legal protections against unfair dismissal. There are growing needs to ensure legal protection is provided to workers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delivery and freelancers.
10: 경제가 성장되고 안정되는 범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고 그거는 꼭 비단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권리들이 있는데요. 그런 권리들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튼튼한 토대 안에서 그러려면 이제 복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 정부 지원들도 중요할 텐데요.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고 경제와 복지와 노동과 이런 민생이

0: 함께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이 정부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The impact of the Yi administration's efforts to improve basic livelihood had a spillover effect to the economy. May 2026. Figures never before seen in the Korean stock market appeared. The benchmark KOSPI surpassed 8,000 points. After plummeting down to 2,400 level due to the insurrection, the Yi administration pulled the figures up to record highs, threefold higher than that level in just a year.
2: 그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자본시장을 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게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국민들의 재산을 늘려주는 방법이잖아요.
1: The key driving force behind the KOSPI surge is AI and semiconductor sectors. Along with capital market structural reform and domestic demand recovery, the numbers could only go up fast. The government also pursued amendment to Commercial Act and enhanced shareholder return policies, measures that helped resolve the Korea discount issue. Economic growth rate for quarter one of 2026 improved 1.7% on year, reaching the highest level among OECD members. Exports also saw big leaps. From being ranked eighth in the world in terms of exports, Korea shot up to fifth spot in quarter one. Exports in that quarter amounted to over $220 billion. To maintain this momentum, the government designated AI as a key national survival strategy and devoted a historic amount of national budget into the sector.
3: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1: Allocated R&D budget for 2026 reached record level at over 35.3 trillion won. Among that amount, 10.1 trillion won are dedicated to the AI grand transition. That's nearly three times higher than the previous year.
4: 이번 정부에서는 AI 3대 강국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 즉 반도체 산업도 발전돼 있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LLM 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IT 기업들도 몇 개 되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을 한다면은 한국의 경제 안보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Economic efforts spread out to the defense sector too.
3: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온 우리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1: The number of K-defense importing nations increased rapidly following the Yi administration's launch. From just 7 in 2022 to 16 nations. Defense exports reached $15.4 billion in 2025, a whopping 60% on-year spike.
5: 빠르게 대량으로 하지만은 성능은 기존의 다른 무기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어떤 무기를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K-방산이 구축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K-방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1: It went beyond merely improving exports. Expanding national defense R&D and systems to quickly utilize private company technologies were implemented. Part of efforts to link defense exports to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domestic high-tech manufacturing sectors to ensure it becomes the pillar of Korea's economy national security.
4: 우리나라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 사이의 균형

0: 탈피하는 것이 이제 한반도의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1: After launching with the will to overcome the scars of insurrection, the first year of the Yi administration focused on stabilizing democracy and running state affairs. Now is the time to prove the changes by ensuring it can be felt in people's lives. The world is regaining order quickly. The people are watching with keen eyes.
2: 한국민주주의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게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 자체의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민주주의를 다시는 그런 쿠데타, 불법 비상계엄이 없는 상태로 갈 수 있도록
3: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을 균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이 정부에 남아있는 4년의 어떤 노동정책과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나
4: 안보 국방 분야에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과 어떤 그 투자가 이어져야 하지만
0: 앞으로도 그 지난 1년 동안처럼 쭉 긴장감을 가지고 실용 외교 기조를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 The real transformation of Korea. It begins now.

0: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제일 잘 나타내는 물건 있다. 근데 제가 직접 만든 저 스툴 같은 게 좀 저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된 거여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딱 그 나무색이 예뻐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좀 저희 집에 이제 좀 알록달록함을 좀 더해주고 싶어가지고 색까지 칠했었거든요.
2: 밤에 자기 전에 적는 일기장입니다. 그거는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나답지 않나. 글씨체도 그날의 컨디션 따라 편하게 막 쓸 수 있고.
3: 냄비나 오븐 같은 사람이다. SNS에서 많은 분들이 저의 성격을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감정의 기복도 크고 소란스럽고 수다스럽고 좀 그러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온도가 올랐다 내렸다 하기도 하고 막 끌었다가 가라앉았다 하기도 하는 그런 좀 사람인 것 같다.
1: 안녕하세요. 집꾸미기 5년차 초보하우스 임지민입니다.
2: 17년째 기록을 하고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 영수입니다.
3: 집, 살림, 그리고 주방 꾸미기와 관련해 SNS 활동을 8년차 하고 있는 미세스 페코라고 합니다.

초보하우스는 사실 그냥 여기 지명이에요. 저희 살고 있는 곳이 초불이어가지고 간단하게 네, 초불이와 그러고 집에서 초보하우스가 됐습니다. 처음 갖게 된제 집이기도 하고 제가 처음 꾸며보던 공간이기도 해서 제 취향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미니멀리즘으로 살겠다 해서 가구도 딱 소파 하나에 그러고 뭐 TV 이렇게 이 정도만 있었는데 사실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뭔가 되게 복작복작한 것을 좀 좋아했었고 오히려 되게 알록달록한 거 좋아하고 의외로 또 귀여운 아이템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자꾸 가구도 더 들이게 되고 조명도 더 들이게 되고 또 소품도 두게 되고 이러면서 지금의 이제 거실이 됐습니다. 5년 전에 처음의 모습은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TV 말고는 그대로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새로 바뀐 것 같아요.

0: 엄청 어렸을 때부터 쓰고 만들고 그리고 하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만화 그리거나 아니면 소설을 쓰거나 그렇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지어내는 걸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는 게 습관이 언젠가부터 들어서 고등학생 때부터 쉬는 시간이면 이제 노트에 끄적이던 친구들 대열에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워낙 쓰는 걸 좋아했던 게 큰 몫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나이가 나오나요? 28년? 28년? 네. 약 30년. 달력과 사용하는 필기구들이 들어있는 파우치, 날짜 도장, 스티커도 쓰고 있고, 그리고 노트들, 책상 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1: 미세스페코라는 이름은 그

0: 워커에서 따온 말인데요. 네, 딱따구리가 이제 나무를 쪼아서 자기가 살 집을 가꾸는 것처럼 이제 저도 SNS에 살림하는 모습을 공유하면서 저의 어떤 삶과 일상을 좀 가꿔 나가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미세스 페코라는 이름으로 SNS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니 중과 관련한 모든 물건이 다 이제 주방에 들어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넉넉한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살림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 이제 갖춰놓고 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일단 물건을 살 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물건과의 조화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색상이나 아니면 소재나 아니면 스타일적인 것들이 유사한 것들을 이제 한두 개씩 사서 모아보다 보니까 이게 서로 다 짝이 다른데도 그러니까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얘네들이 서로 이제 쿵짝을 맞춰서 분위기를 또 내더라고요.
1: 고요한 밤이 찾아와 아무도
2: 거실에 총 6개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이게 어두우면 안 된다 해서 되게 밝은 조명들을 위주로 이제 천장에다가는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밝은 조명이 저한테는 좀 제 취향이 아니었었거든요. 저녁이나 이렇게 집에 들어왔을 때 좀 아늑하게 공간을 좀 꾸미고 싶어서 간접 조명들을 좀 사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생활을 할 때는 거의 간접 조명 위주로만 그렇게 켜놓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실이 공간이 좀 넓고 하니까 이쪽에 하나 두면 이쪽이 조금 어둡고 약간 이래서 하나하나 사다 보니까 지금 이제 6개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네, 제일 비싼 아이고요. 네, 요 조명, 여기 있는 조명 제일 애정합니다. 저희 집이 되게 층고가 되게 높은 거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파트나 이런 데 층고가 높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꺾여 있는데 저희 집은 마음껏 높여서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살려가지고 좀 인테리어를 했고요. 저희 집에 딱 들어오면 사실 제일 먼저 보이는 조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애정하고 있습니다.
3: 블랙 저널, 모닝 페이지, 개인 스케줄러, 육아 일지와 아기에 대한 5년 일기장, 짧게 남겨놓는 10년 일기장, 저의 자기 전 적는 일기장, 단상들을 적어서 정리해놓는 생각 노트. 블랙 저널을 아무래도 가장 애정하고 있어요. 네, 제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기록물들은 다들 레이아웃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그 레이아웃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긴 하지만 블랙 저널 같은 경우는 모든 레이아웃을 제 마음대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따라 레이아웃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블랙 저널을 사용하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편리하고 유익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블랙 저널을 가장 애정하고 있고 정성도 가장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0: 칼을 진짜 많이 써요. 특히나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칼은 칼날이랑 핸들이 일체형으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척하기도 쉽고 이제 관리하기도 되게 쉬워서 편하게 칼 쑥쑥 뽑아서 쓰고 또 씻고 쓰고 씻고 막 이렇게 자주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스테인리스 편수 냄비를 엄청 자주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예쁜 냄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이제 몇 가지는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허물없게 쉽게 사용하는 거는 그 스테인리스 편수 냄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이 빨리 끓고 한 손으로 이렇게 쉽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냄비들이 살림하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나무로 된 그 쟁반 트레이가 있는데 이 트레이를 요즘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트레이가 후카사와 나와토라고 하는 이제 산업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 건데

0: 재밌게도 그 일본인 디자이너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예품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그 트레이를 디자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는 트레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1: 사실 다른 방의 공간들보다는 거실이 약간 좀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배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어가지고 좀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소품들 같은 경우도 작지만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거실에다가 둬서 보면서 그냥 흡족해하는 그런 시도도 하고. 뭐 이쪽에 있는 강아지 모양의 이제 그 함 같은 경우는 사실 필통 같이 사용하는 건데 저희 집에 뭐 리모컨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밖에 나와 있으면 좀 지저분한데 수납이 가능한 거여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꽃은 되게 잘 시들잖아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바꿔주기도 힘들고. 그런데 레고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디테일이 또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집에 같이 두었을 때 제 기준에서는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실에 있는 아이템 중에 이 매화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2: 저는 일기장을 추천드려요. 자기 전에 하루 끝에 쓰는 일기. 사람마다 말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쓰는 방식도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만일 내가 말할 때 엄청 직관적이다, 그러면 일기를 쓸 때도 간단 명료하게 적겠죠. 오늘 뭘 했다, 오늘 어떤 생각을 했다, 그렇게 자기 스타일대로 접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무엇을 하면 좋다,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 네. 자기의 평소 어휘처럼 자연스럽게 말로 뱉을 거를 손으로 적는 것뿐이니까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조금씩 더 적고 싶은 게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은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0: 지금 저 쿠션 커버가 16년 된 커버예요. 그리고 지금 주방에도 보시면 이제 플라스틱 서랍장이 있는데, 지금 한 16년 정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게 6개에서 23개로 개수가 늘어났거든요. 이 서랍장이 그때나 지금이나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게 아직도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살림이라고 하는 게 보통 많이들 대충 쓰다가 다음번 이사 갈 때 더 좋은 거 사지 뭐 이런 얘기들을 흔하게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처음 살림에서 새로운 살림들이 계속 추가되는 과정을 거치면 결국 그게 저의 살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 살림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팁, 조언을 좀 드리자면, 짧게 쓰고 버릴 물건이 아니라 좀 롱텀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좀 심사숙고해서 골라서 사용하게 되면, 이게 결국 처음 살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중 살림으로까지 이어져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저도 되게 많이 변했죠. 월급쟁이로 사는 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짓꾸미를 하면서 좀 새롭게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TV 촬영도 해보고 좀 가능성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또 다른 부분에서도 잘할 수 있는 게 있네. 약간 도전 정신 같은 게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더 안주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새로운 기회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2: 기록이라는 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인풋, 시제 아웃풋이라고 생각해요. 펜과 종이만 있다면. 요즘같이 개인화를 넘어서 핵개인화가 되는 시대에는 개인의 정체성이 훨씬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나 자신을 알아가고 취향이라는 걸 깨닫고 창작을 해나갈 때 이 시대를 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혹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 게 아닐 수 있지만 기록하는 습관만큼은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다 작가는 아니고 그냥 책을 한 권 냈을 뿐입니다. 제가 써놓고 제가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성으로 고른 물건은 함부로 다룰 수 없고 애정을 담은 물건은 함부로 버릴 수 없다.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면 쉽게 헐지 않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아주 괜찮은 물건을 골라야 한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롱라이프 살림을 사고 또 산다.
1: 취향이요? 좀 시도를 해봐야 자기의 취향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사실 그런 취향들을 몰랐다가 시도를 해보니까 아, 내 취향은 이런 거야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0: 제가 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저렇게 세워놓고 대코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저거는 이제 한 이틀 전에 바꾼 책이거든요. 여기서 밥도 먹으면서 저 책을 보고 아, 너무 아름다운 책이야 막 이러면서 뭐 그렇게 생활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2: 취향은 단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런 물건들을 찾게 되는구나. 나는 이 시간대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런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구나. 그런 거를 아무래도 내가 뭔가를 계속 행해볼 때 찾게 돼요. 취향, 세월 속에서 만들어진 고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The Korean wave is drawing more fans from all over the world. Local consumer prices continue to hover at the 2% expense rate in April. Training the robots to allow the visually impaired the chance to better indulge in cultural experiences. Like the number of hybrid cars are registered in South Korea has surpassed 2 million with this locally developed Korean rocket.
1: 안녕하세요. 김창일입니다. 호미주샤루나요? 밭에서 호미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보통은 울산 판지 마을에 가면은 물 속에 미역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물 속에 있고 보이지 않는 바다 속의 바위를 울산에서 문화재로 지정했어요. 이 미역바위를 이 호미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펄미역이 됩니다. 펄미역이. 근데 이 미역바위를 겨울에 한겨울에 들어가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해주면 여기에 쫄쫄이 미역이 생장을 하는데 울산에 가면 쫄쫄이 미역 한 단이 중매가로 15만 원 이상을 해요. 삼척에 가면은 펄미역이 생산되는데 한 장에 중매가로 6천 원, 7천 원 해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 하늘과 땅 차이인 이유가 바로 이 호미입니다.

0: 고려가 개국할 때 여기 박윤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 박윤웅이요?
0: 네. 이분이 호족 세력이 난립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다 보니까 고려 왕실에서는 미역바위를 하사를 합니다.
1: 미역바위요?
0: 네. 그래서 천년 이상을 대대로 내려온 거죠.
1: 미역이 그 당시에는 되게 귀한 음식이었나 봐요.
0: 해조류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유통되고 그것들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미역이 굉장히 비쌌죠.
1: 아, 되게 값어치가 있는 그런 해조류였군요.
0: 그럼요.
1: 여기 근처인가 보죠?
0: 네, 네. 여기 수심 아래에 평평한 미역바위들이 쫙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1: 됩니다. 이 앞쪽으로요?
0: 네네. 아. 저기 갈매기가 앉아 있는 조금 솟아 있는 바위 보이시죠?
1: 네, 보이네요. 네,
0: 그
1: 네.
0: 바위 아래쪽에 평평하게 미역바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기 끄트머리까지 네. 다 미역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바위를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네요.
0: 볼 수는 없는데 네. 마을 주민들은 이 바위가 어떻게 생겼고 각각의 이름 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1: 이름이 있어요?
0: 바위의 형태라든지 특색에 맞춰서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1: 약간 별명 같은 거 붙이듯이 그렇죠. 붙이는 거군요. 천년 동안 업을 이어온다는 게 되게 놀라운 사실이네요.
0: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네. 이것들을 계속해서 가꾸고 있어요. 밭이라고 네. 생각해요. 이 주민들은.
1: 이거 뭐예요?
2: 기세호미.
1: 기세호미.
2: 기세호미.
3: 어머님 이게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크잖아.
2: 넓지.
3: 근데 왜 작아졌어?
2: 이게 달가가 엄청 많이 쓰니까 1년 맛은 못 써. 2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라. 그 이걸 안 써주는 거라 또 색을 또 사야 돼.
1: 이건 뭐예요?
2: 이거는 실개대.
1: 실개대.
2: 응, 실개.
1: 실개.
2: 실개. 이거는 이제 이거는 대.
1: 여기다 꽂아가지고.
2: 응, 꽂아가 이제.
3: 미역 바위를
2: 이렇게 찍는 거라.
1: 바닷속 들어가서
2: 바다 들어가가 아, 저거 옷 다 입고 들어가야 돼.
1: 아 잠수복
2: 수경 잠수복 입고 시공 끼고 그래 근데 또 여기 또 무는 거 있잖아. 그거 물고 하면은 숨을 그냥 쓰면서로 하면 많이 찍어지지.
3: 그러니까 이렇게 서가지고 수경 쓰고
2: 수경하고 그냥 계속 찍는 거라 계속.

0: 요거는 이제 조금 얕은데 이거는 이거 한 2m 높은데 아주 깊은데 깊은데 이거로 가지고 해야 돼. 차까지 이렇게 해야 돼.
1: 파이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지 미역이 좋은 미역이 생겨요.
0: 그렇지. 어. 좋은 미역이 나지.
1: 쫄쫄이 미역.
0: 쫄쫄이 미역.
1: 그렇지.
0: 예, 예.
1: 이거 안 하면 펄미역 되고.
0: 어.
1: 그 해녀들 한창 기세 작업 많이 할 때는 동네 주민들이 다 그 일에 매달렸죠.
0: 다 매달렸지.
1: 물에 들어가는 해녀들도 있고.
0: 있고.
1: 이 해녀들 왔다 갔다 하는 배도 해줘야 되고.
0: 두 분 또 있고.
1: 이거 가는 사람도 있고.
0: 이 가는 사람 또 있고.
1: 밥 해주는 사람도 있잖아.
0: 밥 해주는 사람은 이제. 물에도 못 들어가는 아줌마들.
1: 어촌계원 50명, 60명 하고 또 외지 해녀들 데리고 오니까.
0: 오니까 우리가 한 10명 돼야 돼. 한 돌에 10명이 돼야 돼. 그러니까 10명씩 작업을 해야 돼.
1: 외지 해녀들 데리고 한 50명씩 데려오겠네.
0: 50명이 데리고 오지. 지금은 없어. 해녀들도 없고 우리도 여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아무도 작업도 못 해. 지금은 이제 다이브가 들어가니까 너희가 교대로 하는 거라.
1: 근데 다이브가 뭐 갖고 해요?
0: 배우의 기계 돌리고 산소 가지고 하는 거라.
1: 그럼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졌네?
0: 그거는 다 필요가 없어 이제. 그 필요가.

0: 이 해녀들이 1950년대 중반부터 네. 1970년대까지 미역을 채취하기 위해서 네. 제주도에서 출양을 해서 7, 8개월 정도 미역을 채취하고 다시 돌아가고 네, 네. 그런 과정을 겪다가 아, 여기 정이 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해서 다 정착하는 해녀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있다가 이제 다들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네. 급격하게 줄어드네요.
1: 도시 사람들은 항상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 바닷마을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항상 밑을 내려다보는 삶을 좋네요. 살고 있잖아요.
0: 저도 10년 만에 이 마을에 와가지고 네. 우리 해녀 어머님들하고 진지하게 길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네. 또 이게 변화하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네. 마을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우가포라든지 네. 판지 마을에 가면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네. 네. 또 새롭게 어떻게 또 변화해 가겠죠. 네. 우리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또 오면 또 달라진 모습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또 궁금하기도 하는데 네.

0: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원 방송영상과 예술사와 전문사를 졸업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 나아름입니다.
1: 아름이는 되게 잘 웃는 아이였어요. 되게 좋았던 인상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아름이 보고 좀 불편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름아, 웃음이 네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대화할 것들,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감추거나 누를 수도 있으니까 웃음으로 표현하는 것 외에 이제 말로 대화를 하자, 이렇게 했던 아이예요. 큰 사고 없이 자라서 빼어난 작가들로, 한국 다큐와 아시아 다큐 시일의 어떤 빛나는 보석들로 컸다. 그런 성장케? 그래서 이렇게 아름이와의 첫 만남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0: 사실 제가 뭐 필모그래피에 뭐 핑크페미, 순간이동, 뭐 애국소년 이렇게 쓰긴 했지만 제일 처음으로 어떤 영화제나 극장에 걸렸던 작품이 예술사 2학년 때 팀플로 만들었던 나를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어요. 그 제목이 나의 작품 생애를 관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좀 제 작품에서 보면 사회적 문제들을 다룬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가 무언가 역할을 하지 못했나, 그리고 내가 좀 용기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부채감에서 시작된 작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쉬웠던 무언가들이 있어서 다큐멘터리를 찍었고, 변화를 조금 만들고 싶었던 마음들이 담겼던 작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2017년에 만든 작품이었어요. 탄핵 이후에 우리의 첫 번째 대통령 선거가 너무 생각보다 빨리 왔는데, 우린 누구를 뽑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시민이 돼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잘 못해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어른으로 성장이 됐을까, 이런 거에 대한 동시대의 또래 친구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저는 되게 다큐멘터리 감독을 꿈꿔왔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왜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어? 물어봤을 때 내가 잘 말을 못해서 다큐멘터리로 대신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질문을 할 수 있어서 다큐멘터리를 시작했다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현실에 나는 너무 부끄러움도 많고 그런 용기가 없던 거예요. 근데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면 뭔가 카메라로 사람들한테 질문을 할 수 있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거를 만들 2018년에 미투라는 어떤 거대한 또 운동이 시작할 때였었는데, 저는 이제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는 엄마 밑에서 자랐고, 여성 인권 운동의 현장들이 약간 저의 놀이터였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맡길 사람이 없었고 항상 저를 그런 데 데리고 가서 좀 페미니즘 조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었는데, 거기에서 본 되게 멋있는 언니들은 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별로 치마도 입지 않고, 저도 그렇게 유치원 원복도 안 입겠다 막 이랬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크면서 그게 놀림거리가 됐었어요. 조금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게 숨겨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고 삿대질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은 페미니스트를 살기보다는 핑크색 공주병이 낫겠다 막 이런 생각이 해서, 핑크색에 숨었던 어떤 과거들이 있었어요. 어떤 미투라는 사회적 흐름을 딱 마주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었지? 고백을 하면서 이 새로운 변화에 또 내 어떤 역할을 찾고 싶어서 만든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기획했을 때는 우리 엄마는 페미니스트 막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엔딩에서는 내가 진짜 진짜 멋있게 모든 내 핑크색 물건들을 버리고 완전 탈코르셋을 하고 집회 현장에 가서 쇼커트를 해갖고 멋있게 발언하는 나의 모습, 이걸로 끝내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페미니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었어요. 핑크색을 좋아해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 모순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의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내 마음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2: 순간이동.
0: 순간이동. 한국 감독 둘, 일본 감독 둘에서 네 명이 같은 조가 됐는데요.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일본에 있는 감독님이 이제 자기 책장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82년생 김지영의 일본 한 책이 있는 거가 딱 들어왔었고 아 이렇게 같은 책을 그래도 읽은 경험이 있고 이런 연결 지점이 있구나라는 게 좀 신선한 어떤 충격으로 다가와서 이걸로부터 좀 다큐멘터리 기획을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98년, 95년에 일본, 한국에서 태어난 이 여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 왔냐에 대한 좀 리서치를 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성장 과정을 얘기를 했고 제사 문화라든가 디지털 성폭력이라든가 우리가 되게 비슷한 경험들을 나눴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공통 지점을 조금 연결을 했었고 포인트들을 잡아서 순간이동의 다큐멘터리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온라인으로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 상황에 놓이게 돼서 아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었던 게 있어갖고 여기 아트 콜라이더 랩의 창작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어떤 전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AR, 뭐 맵핑 같은 새로운 어떤 신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됐고 다큐멘터리에 활용할 수 있겠다. 좀 재밌게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 증강 형식을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1: 아르미는 한국이라는 울타리를 빠르게 넘어가려고 했다. 트랜스아시아적인 어떤 인터코스 통해서 좋은 작가들과 만나고 대면 혹은 비대면 사이버스페이스와 실제적 세계를 오가면서 흥미로운 어떤 시험과 모험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해내서 그 부분의 성과가 단편으로 되게 빛났다.
2: 내가 태어나던 날 군부 독재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다.
3: 안녕하세요. 나는 나마입니다. 지금부터 애국가 극장이 있겠습니다.
0: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대학교 때 이제 CC였지만 저희 엄마는 되게 진보적인 이제 여성 인권 활동가가 되었고 저희 아빠는 좀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둘의 다른 정치적 입장 차이에서 갈등하면서 커온 저의 어떤 이야기이고 그 다음 세대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는 제 작품입니다. 등장 장면이 저는 이 작품을 딱 아우르는 정말 마스터 샷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건 진짜 의도한 게 아니고 제가 정말 주구장창 찍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그날도 등산을 간다고 하길래 저는 절대 따라가지 않지만 이 촬영과 작품을 위해서 가벼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갈림길에서 다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순간에 내가 엄마의 길을 선택을 해야지 이게 나중에 편집해서 잘 쓸 수 있겠다라는 이제 감독으로서의 판단을 해서 엄마의 길을 선택하는 걸로 네, 촬영을 했습니다.
1: 이 재치가 저 친구의 다큐멘터리 코드입니다. 아름의 다큐는 되게 진지하고 문제적이기도 하지만 그걸 품어내고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까불고 가볍게 톡톡해서 웃음을 지어내게 합니다. 그걸 되게 이 시대에 많이들 즐거워하고 한 모범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저번 달에 대만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애국소녀를 상영했었어요. 나와 국적도 다르고 다른 삶을 산 어떤 외국인에게 이거 정말 내 얘기 같아 라는 말을 제가 대만에서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아 비슷한 경험들을 했고 와닿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저한테 좀 큰 에너지를 줬던 것 같고 저한테 좀 큰 용기를 줬던 것이 관객들이 저를 보기 전에 이 작품 정보만 봤을 때는 아, 이 감독이 굉장히 강인한 성격이고 피 한 방울 안 남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감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소녀 같은 이런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되게 자기한테도 되게 큰 용기로 다가왔다라는 말이 저한테도 큰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짠. 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한 달 다니고 아, 이 학교를 내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평화주의자고 논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거 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왜 그래요? 이런 예술가들과 내가 어떻게 어울려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논쟁을 피하는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제가 돌아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을 배운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게 누군가에게는 소외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걸 좀 배우게 된 시간들인 것 같아요. 다름이라는 것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일 충격적인 이제 이 학교를 못 다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전통무예라는 수업을 1학년 1학기에 들었어요. 항상 이게 두 명 파트너를 지어서 이제 칼싸움 무예를 하는데 어느 날에는 이제 연기과 분이랑 짝이 지어져서 하는데 그분이 막 눈빛 연기부터 해서 막 진짜 저를 정말 칼로 찌를 것 같은 이런 행동과 표정들을 해서 제가 진짜 소리를 지르고 도망갔었어요. 막 이런 기합 소리를 내야 되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무예뿐만 아니라 뭐 토론 수업이든 뭐 이런 거에서 내가 뭔가 목소리를 이게 너무 어렵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마지막에 선생님이 무예를 누가 얼마나 잘하냐라기보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의 특성에서 얼마나 더 이거를 깨고 나와서 노력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내가 어려운 걸 얼마나 도전하고 나의 이런 성격을 살리면서도 무언가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는지 좀 용기를 주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고, 그 과정이 다른 수업들을 듣는 데 있어서 또 되게 좋은 어떤 지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아름 혼자만의 이제 길이 되게 외롭고 힘들 텐데 터전을 더 넓혀서 작가 우정의 공동체 네트워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바깥으로 가라. 트랜스아시아적인 어떤 여행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멀리 가라. 뿐만 아니라 아름이 8년 동안 예종에서 스스로가 가져왔던 자기 작업의 어떤 코드, 규칙, 또 이제는 깨라. 그걸 깨는 자기 파괴의 시간이 왔다. 마지막으로 요청하면 공부해야 된다. 다큐가 뭐고, 예술은 뭐고, 이 시대를 어떤 언어로서 살아가야 될지, 많은 것 읽고 쓰고 공부하고 사유하고 좀 더 무장을 단디해라.
0: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할 때 사실 제가 진짜 많이 울어요. 되게 잘 울고 약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른 이제 뭐 학교 밖 어른들도 너 그렇게 약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하겠냐, 그렇게 맨날 울고 그래갖고 어떻게 이런 첨예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내가 조금 성격을 바꿔야 되나,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되게 울면서도 계속 질문을 멈추지 않는 감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다는 거, 그리고 어떤 좀 감정적으로 많이 동요된다는 거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감각해지지 않는 감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울고 질척거리고 막 우유부단하고 하더라도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거 계속 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삼계탕이라는 요리 자체가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 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 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있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만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Rokia, don't we look like we belong at an amusement park today?
1: 그러고 보니 당장 바이킹 타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0: Totally. So Rokia, what's your favorite ride?
1: 전 완전 롤러코스터파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너무 신나는데요? 형은요?
0: We the merry-go-round, 회전목마. You know, I'm not very good with rides, you know.
1: 허거덩거덩스. 진짜요? 근데 반전인데요, 진짜?
0: But still, amusement parks always get me excited. Just being there is so much fun.
1: 오, 근데 지금 제 기분도 딱 그래요. 다음 무대 만나볼 생각에 진짜 너무 신나고 설레고 진짜 많이 완전 난리 잡았어.
0: Then, shall we jump right into the next performance?
1: 좋습니다. 자, 뮤직.

0: K-POP! 네,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 해보는 시간 뷰티 코너입니다.
1: Yes, we'll capture artist's best visual moment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1: The high-end refreshing idols, it's Idid! Welcome!
2: Yeah!
3: Yeah. 네, 인사드립니다. 둘, 셋! 아이디! 안녕하세요, 아이디입니다! 와!
0: Yeah.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싱글 Fly 제목부터 자유로운 바이브가 물씬 느껴집니다.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저희의 이번 앨범 Fly는 아이디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낸 앨범인데요. 안에 수록된 곡들도 자연스러운 에너지가 가득 담겨있으니까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맞습니다. 저희 Fly라는 곡은 저희의 자유로운 그리고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담아서 그 시원한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1: As we watched the Fly music video and it was so refreshing. 완전 청춘이에요.
0: 맞아요. 진짜 아니 완전 청춘물 그 자체. Yes. 혹시
3: 좋습니다.
0: 안무 포인트, 안무 동작 포인트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5: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희 안무 포인트는 이제 뮤직비디오 언급해 주셨으니까 뮤직비디오에 비행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맞아요. 비행기 기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핸들을 한번 꺾으세요. 오른쪽. 꺾고 이 레버를 당기고 이 프로펠러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포인트 안무가 완성되는데.
4: 맞습니다.
3: Yeah.
5: 아. 그렇습니다.
0: 아. 아니 저도 뭐지? 뮤비를 봤는데 춤이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5: 감사합니다.
0: 너무 청량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도 추고 싶어서 연습을 해봤거든요. 혹시 한번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4: 네, 아, 너무 잘 좋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0: 가볼까요?
4: 네, 네. 네.
5: 파이팅! 준비하시고.
3: 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뮤직 큐!

0: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1: Hi, my name is Yanni and I'm from...
0: So here's a question. You're looking really stylish today. Your outfit looks a little familiar somehow. I heard you were inspired by Aidit's style. Is that right?
1: Yes, so this t-shirt is actually from Aidit's fan con. So it was the best memories for Aidit and also with it. And the t-shirt and also the jeans combo and the New Era snapback is also something like Aidit has styled themselves in their Fly music video.
0: Aidit core가 느껴지는 룩을 입었다고 하십니다. That's amazing. So I heard you brought something special to show Aidit today. What is it?
1: Yes, I will be singing a short cover of Attention. Are you guys ready? Here we go.
0: Okay, you can go ahead. Let's go. Let's go.
2: Let's go.
1: When I'm popping up, everyone's quiet. Hey. Scrolling up and down, jumping little quad table. Hey. Oh, you just pay attention. Now I want your reaction. Gotta kick it up, breaking the quiet. Sumo got a need, make him all try. Oh, you just pay attention.
3: You know, running like that.
4: 와, 멤버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5: 완전 지금 감격했습니다. 어텐션 커버 처음 보는데 진짜 감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6: 완전.
7: 정말 긴장해야겠어요.
6: 완전 소울이 넘치십니다.
0: You're very soulful.
1: Thank you.
0: Okay, Yanni.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Aidit today, so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okay?
1: Yes. Could each of you tell us the key styling point of your outfit for today?
0: 아, 네, 오늘의 의상 키포인트를 한 번씩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8: 네,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디 이번 플라이 느낌이 자유로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심플한 룩에 목걸이를 포인트로 줘봤습니다. 오,
0: 저희가 잘 어울리네. 넥클리스 for the point today. 네. 오케이, 역시 한 번 더 소개시켜주실
8: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좋습니다.
8: 네, 오늘 저의 이 포인트는 일단 신발인데요. 제 신발을 좀 카모플라주 패턴으로 신어서 약간 포인트 줘봤고 균형 잡기가 쉽지 않았네요. 그리고 저희 곡이 또 시원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반바지와 이 반팔 티로 매치해봤습니다.
0: Okay, so, okay, so since their concept is pretty refreshing, so we got to point out for the camouflage shoes. So before we move on, I really can't go over this, but can I listen to the real key point over there? 지나칠 수 없습니다. 네, 진짜 키가 있으세요.
9: It is my real key point.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진짜 키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진짜 키 포인트가 아닙니다.
0: So we got the real key point.
9: 감사합니다.
0: All righ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Let's move on.
1: So when it comes to your everyday style, what do you pay the most attention to?
5: 저는 주로 무채색 계열의 옷이나 조금 뮤트 톤 컬러의 옷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0: 아, 너무 좋죠. 너무 멋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성현씨 혹시 답해 주실까요?
10: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평소에 모자를 좀 즐겨 쓰고요. 그리고 이제 핏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옷을 볼 때 이 핏이 저에게 맞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민하는 편입니다. 네.
0: Okay, so since he's pretty into the caps and he's also looking ahead for the outfits for him if it fits perfectly or not. Okay,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세민씨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6: 저는 저지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저지를 엄청 자주 입습니다. 이상입니다.
0: Okay. So since he loves jerseys, so he has very, very a lot of amount of jersey in his closet. Okay. Yeah. Let's move on. So can we move to the next question, please?
1: Is there a fashion style that you want to try in the future?
0: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패션 스타일이 있다면?
11: 네, 저는 원래 평소에 힙하게 안 입는데 요즘에 좀 힙하게 입어보겠습니다.
0: Oh! Okay, sounds great. So he used to be not hip-hop guy, but nowadays he's trying on and moving on to hip-hop. Okay, sounds great. 혹시 그럼 다음으로 유찬 씨 혹시 들어보실까요?
7: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완전 힙하게 입진 않아서 완전 힙하게도 성현이처럼도 입어보고 싶습니다.
0: Okay. Okay, okay.
9: Thank you, Yuchan. Thank you.
0: Same with Yuchan. He said he was not a hip hop guy, but nowadays he's trying to go into the hip hop. 마지막으로 준혁 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 아, 네. 저는 평소 힙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안 힙하게 약간 완전 슈트 정장 이렇게 입어보고 싶어요.
0: 오, That sounds great. So since Junyuk's style used to be pretty on hip hop, but now they

0: He tried to reduce it, try to be calm, more like a manlish with a suit and ties. Okay, sounds great. So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please.
1: Yes, could you express how you feel about today's interview through beatboxing?
0: Beatboxing, okay. 오늘 기분을, 네, 오늘 기분을 비트박스로 표현할 수 있다면, 네.
2: 오, 할 수 있죠.
3: 네, 그러면
0: 준비된 비트박스가 있을까요?
3: 네, 저희가 또 동요를 비트박스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0: 아, 동요 비트박스.
3: 그래서 저희 이번 노래가 플라이인 만큼 떴다 떴다 비행기를 비트박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4: Yes.
0: Okay, there it goes. Let's see.
3: 가보겠습니다.
4: 준비됐어?
3: 준비됐어.
4: Okay, go back.
2: Thank you very much.
0: This is my first time listening to this song into a beatbox version. Oh my goodness, that was amazing. That was amazing.
5: 와 근데 진짜 비트박스에 색소폰에 난리 났네요, 진짜.
0: 그러니까요. 중간에 더블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5: 그러니까요.
0: 네, 좋아요. Yanyi, do you think that lived up to your expectations? Did it?
1: Yes.
0: Okay, sounds great. So before we let you go, would you like to say a few final words?
1: First, congratulations on your comeback. I hope you continue to fly and soar higher as I did, and Vidit will always be by your side. And one more thing, I hope that you will come to Malaysia in the future, either for fan con or for fan meeting. We also have lots and lots of good food here for you to try. Love you guys. Saranghae, Vidit.
0: Wow, that was good touching words.
3: Thank you.
0: 아이디 여러분들이 정말 fly처럼 정말 높이 높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오케이.
5: 네, 예니님 다시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이디스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거예요. 네.
2: 와우,
5: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4: 네,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did is back with a new song, our new song, Fly.
2: Yeah. Yeah.
4: Please
2: yeah.
4: Yep. Show us.
2: Yes. Okay.
4: Us. Please show us.
2: Okay.
4: Wait a minute.
2: Okay, okay.
4: Wait a minute. Please show us lots of love and support. Thank you.
2: Okay.
3: Thank you.
2: Yeah. Thank you. Yeah.
6: 한국어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 한국어로, 한국어로.
6: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Fly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Fly라는 곡이 저희 아이디스 정말 잘 표현한 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고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Attention이라는 곡도 정말 좋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Alright, get ready for a stage packed with young energy. Idis Fly.
5: 네, 여러분 모두 좋은 준비 준비되셨나요?
2: 네.
5: 자, 뮤직 스타트.

0: Hey Rukia, the weather's getting hotter these days. Is there anything t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summer?
1: 네, 있어요. 공포 영화죠. 여름엔 역시 공포 영화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살벅지? 네, 봤는데 자꾸 소름이 돋아서 저 더우가 싹 가시더라고요.
0: Exactly. It sends shivers down to your spine. You don't even need air conditioning.
1: 오, 생각만 해도 짜릿하네요. 형은 최근에 재밌게 본 거 있어요?
0: 그럼요. I'm a big fan of zombie movies. This one's super hot right now, Colony.
1: 알죠. 완전 핫하죠.
0: That's right. But I heard the artists coming up next are just as impressive. Introduce them to us, Rukia.
1: Oh, yeah. 벌써 심장이 떨려옵니다. 파격적인 아우라의 엑스라브부터 5세대 자기 주차 소디엑 그리고 우주를 노래하는 밴드 원이까지 뮤직 스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요카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을 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방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왁스입니다. 요즘 통일 교육 트렌드가 우리 아이들, MZ세대 친구들 눈높이에 맞춘 통일 교육이라고 해요. 예전엔 통일 교육하면 뭔가 엄격하고 근엄, 진지한 교육이 떠올랐었는데 요즘엔 메타버스로 평양 시내도 구경하고 AI도 적극 활용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힙해진 통일교육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도 듣고 노래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제 노래 중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노래 있을까요? 아, 역시 역시 화장을 고치고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0: 노래 괜찮았나요?
1: 네.
0: 오늘 이렇게 초록초록한 야외 공간에서 또 화장을 고치고 부르니까 분위기가 또 색다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화장을 고치고가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즐겨 듣는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참 많이 신기했습니다. 제 노래가 조금이나마 이게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리가 더 뜻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평화를 부르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 노래도 들려드리고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얘기도 듣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0: 번째 게스트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볼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엄연숙입니다. 저는 여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통일을 보다 쉽게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교수님이셨네요.
1: 네. 네,
0: 네. 어쩐지 등장하실 때 직접적인 향기가 막 물씬 풍겨져 나왔습니다. 근데 교수님 여기가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네, 이름이 굉장히 멋진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1: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대한민국에서 통일교육을 전담해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민주주의 가치 하에서 평화 통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0: 제가 듣기로는 여기 9분의 교수님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교수님의 전공은 무엇인가요?
1: 네, 모두 9분의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정치학, 경제학, 그리고 사회학, 북한학, 인류학 등 북한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를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학을 전공했고 여기 교육원에서 통일 교육과 그리고 북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9분의 교수님들끼리 회식 같은 것도 가지시나요?
1: 네, 어제도 저희가 회식도 했었고요. 종종 계절이 바뀔 때 이 주변이 너무 경치가 좋잖아요.
0: 네, 너무 예뻐요. 네,
1: 그래서 봄꽃이 지기 전에 우리 좀 모이자 또 이래서 함께 모이기도 하고 꽃을 보겠다라고 모여가지고 아 우리 그래서 통일교육을 어떻게 하지? 교수님들은 어떻게 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서로 경험담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가고도 합니다.
0: 아, 네. 회식에서도 그렇네요.
1: 네, 그럼요. 서로 우리가 직접적인 담당자고 수많은 교육 대상을 상대로 해서 통일을 쉽게 시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지를 풀어가야 되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 회식이 아니네요. 네, 어떤 연장선이네요. 업무에.
1: 네, 맞습니다.
0: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럼 여기에 주로 어떤 분들이 강의를 들으러 오시나요?
1: 크게 보면 정부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공공기관에서도 오시고요. 젊은 청소년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통일교육은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서 한다기보다는 전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루고루 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아, 진짜 고루고루 다양한 분들이 정말 분들이 많이 오시네요.
1: 가끔 보면 경찰분들도 오시고요. 네, 현역 군인분들도 오십니다.
0: 그동안 정말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교수님 수업을 들었을 텐데 특히 젊은 세대 분들이 흥미있어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교육원에 오시는 젊은 세대라고 하면 보통은 2030이라고 하지만 좀 더 구체화한다면 예비교사반이 있어요. 통일에 대해서 당신들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신감 없어하고 뭔가 주저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북한을 이야기할 때 의외의 부분에서 굉장히 두 눈이 반짝하실 때가 있어요.
0: 어떤 거예요?
1: 그게 뭐냐면 기후 문제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북한을 알면 알수록 아 우리가 북한과 그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 않구나. 우리가 기후 문제를 생각할 때 북한을 떨궈놓고 생각할 수가 없구나. 함께 풀어나가야 될 주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산림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강하천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바다에 대해서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의외의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게 특히 2030 세대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0: 네. 말씀을 옆에서 들으면서 저도 막 갑자기 궁금한 게 막 생각이 나고 이러거든요.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다음 주가 국민들의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위해 마련된 아주 특별한 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1: 통일교육 주간이라고 해서 1년에 일주일만이라도 통일을 생각하자. 강의실에서 또는 교실에서 딱딱하게 지식으로 북한 통일 문제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사회적으로 밖에서 활동도 하고 행사도 하고 콘텐츠 다양한 문화도 즐기면서 좀 재미있게 즐겨보자.
0: 좀 더 직접적으로.
1: 아, 예. 통일을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마음으로 다가가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행사로서 행사를 사회적으로 여러 군데서 합니다. 네, 그래서 통일부랑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립평화통일교육원이 주관을 해서 일주일 동안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0: 저도 시간이 되면 꼭 한번 참여해 봐야겠어요. 오늘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완전히 빠져들어서 듣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여러분 박수.

북한 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입니다. 노동신문, 북한TV 등 이제 우리 국민의 수준으로 볼 때 노동신문이나 북한TV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역량과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겠습니다.

0: 장인덕입니다. 이 통일부는 제가 1969년에 창설할 때부터 또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같이 남북대화도 했고 또 나 자신 통일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아주 나에게는 정말 즐거운 것이고 고마운 것입니다. 다시 여기 만나서 여러분과 얘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노동신문을 만들게 된 이유는 1945년 9월에 소련군 산하에서 활동하던 88 특수군단, 특수여단이죠. 거기서 활동하던 약 60여 명의 조선인들이 입북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일성, 최영건, 김책 이런 사람들이죠. 들어와서 북쪽에 공산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조직이 되니까 당 기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기관지 노동신문. 나는 고등학교 다니기 때 처음 봤어요. 그 전에는 정로 때는 우리 뭐 어릴 때니까 우리 볼 필요도 없고 고등학교 다니길 때 이제 민총이라는 민주청년동맹이라는 그때 독보회라는 걸 아침에 해요. 신문 독보회. 독보회 때 노동신문을 처음 보게 되는 거죠. 나는 노동신문 전면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고등학교 때는 왠간이 한 부분만 떼가지고 독보회를 하니까 다시 말하면 김일성의 지시라든가 당의 결정 사항을 독배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때 느낀 것이 이 노동신문의 임무가 뭐냐 하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노동신문은 당내 그 정책을 선전선동할 뿐만 아니라 북한 대중에게 김일성주의라고 할까 공산당의 사상의식을 심어주는 것, 사상교양 그리고 대중에게 조직화해서 당의 주류를 뭉치게 하는 것 동시에 모든 기관이 내게 내리는 지침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노동신문, 신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딱 우리 신문식으로 생각하는데 신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은 노동당의 기관지고 노동당 내 중요한 정책을 홍보하는, 알리는 그 선전 매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자는 누가 책임지느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가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거기서 거별을 하는 거죠.
1: 북한의 신문이 여러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신문, 평양신문, 민주조선, 기타 등등 이제 지방신문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이제 북한에서는 제일 최상위급에 있는 그 신문이 노동신문입니다. 북한의 이제 노동신문이나 종부신문이나 일반신문이 다 똑같은 내용을 담아요. 왜냐하면 그 북한에는 선전선동의 유일관리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공개 언론에 나가는 것은 노동당의 승인이 없이는 못 나간다. 사건 사고는 될수록 취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김씨 일가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점점 변모되고 있고 그 변모되는 과정에 주민들을 좋아한다,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 기본적으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 나쁜 건 잘 안 보여져요.
0: 나는 50년 6.25 때 월남을 했어요. 알바이트로. 그때 내가 대학 1학년 때예요. 알바이트로 하러 갔더니 산더미같이 북한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리를 내가 6개월 동안에 했어요.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노동신문을 읽기 시작했죠. 근데 노동신문을 읽으면서 내가 자랄 때 우리가 쓰던 용어와 상당하게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꼈죠. 박정희 대통령 정권 18년 동안에 16년을 내가 북한 담당 책임자가 됐죠. 그래서 한 것이 1.1 사태다, 뭐 울진 3.2 사태, 혹은 1971년 적수회담, 또 7.4 남북공동성남북조절위원회담, 적수회담은 내가 프로젝트를 내가 맡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석한 생활 속에 노동신문을 매일 같이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다 보면서 느낀 건데 시간이 갈수록 변화되는 거라. 이제는 고향을 없어졌구나. 그러니까 우리 평양, 내가 평양 출신이니까 평양은 정말 도산한 장호 고당 조만식 선생의 후예들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맨 먼저 기독교가 번성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 이런 걸 교육받았는데 완전히 고향이 없어지는 참 슬프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2: The charm of sports shines brightest in unpredictable matches and deeply moving moments. With the FIFA World Cup 2026 coming up, let's find out more about the sports stories unknown to us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0: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인문학. 오늘도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이렇게 넓은 축구장으로 왔습니다.
1: 론그라운드 말 그대로 저희 밭에 서니까 막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뛰어야 되나?
0: 네,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조법종 교수님 그리고 김지영 교수님.
2: 네, 반갑습니다.
0: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스포츠계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 권종우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이렇게 축구장 뭐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만큼 설레진 않으실 것 같아요.
5: 뭐 글쎄 한 몇천 번 온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좋습니다 그래도.
0: 아, 네. 예, 예.
5: 제가 녹색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0: 아 그러세요. 예. 저는 진짜 다른 건 안 봐도 이건 꼭 봐요. 올림픽 때 육상 경기, 100m 경기. 저는 이건 안 놓치고 보거든요.
5: 아 그건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0: 아 그러세요.
5: 예, 저는 실제로 올림픽 결승전을 많이 봤습니다.
0: 우와 직접이요?
5: 예. 아. 2011년 런던 올림픽 우사인 볼트 두 번째 우승했을 때죠.
0: 네.
5: 그때 현장에서 바로 직관했는데 바로 앞에서 봤습니다.
0: 우와 자기 세레모니도 예. 보시고.
5: 9초 6위 했는데요. 그 순간 스피드 한 60m 지나갔을 때 제가 바로 앞에서 봤는데 네. 거의 경주마가 달리는 속도. 이게 과연 인간이 낼 수 있는 속도냐. 경탄을 전율이 오더라고요.
0: 아, 꼭 놓치지 않고 보는 스포츠 뭐가 있으세요?
1: 아, 제가 스포츠 참 완전 젬병인데 그래도 역시 축구죠.
0: 아 그러세요. 예,
1: 예. 뭔가 뛰는 야성성은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축구는 그래도 꼭 봅니다. 월드컵.
5: 그 이제 뭐 월드컵 때문에 이제 관심이 많죠 축구에 대해서.
1: 그렇죠.
5: 예. 이제 여기 축구장을 보면요.
1: 예.
5: 그 가운데 이제 센터 서클이라고 큰 원이 있죠.
1: 아, 저기 예예. 예, 예. 예.
5: 그거 있는 이유. 그다음에 여기 페널티 박스 앞에 이렇게 반원이 있죠. 페널티 아크라는 거. 그 왜 있는지 아세요?
0: 아. 저기 아, 공 놓고 처음 시작할 때랑.
1: 공 잘 차나 영역 잘 이렇게 네. 그려준 거 아닌가요?
5: 이거 심지어요 유명 선수 축구 선수 잘 모릅니다.
1: 지금
0: 생각해 보니까 이 센터 이 동그란 거는 점만 사실 찍으면 되는 건데
5: 그렇죠.
1: 그러네.
0: 이...
5: 자 축구가 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근데 근대 축구는 영국에서 시작됐죠.
1: 아, 그렇죠.
5: 네. 영국에서 룰을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축구 시작할 때 킥오프라 그러죠. A팀 선수가 공을 차려고 그럴 때 B팀 선수가 바로 앞에 1m 앞에 있으면 이게
1: 아~
5: 방해를 하면 안 되죠. 아~ 그래서 만든 게 10야드 룰을 만들었어요. 10야드.
0: 아~
5: 10야드. 예, 10야드가 미터로 치면 9.144.
1: 예.
5: 9m 14.4cm인데요.
1: 불가침 영역이군요.
5: 저기가 반지름이 9.14입니다.
0: 아~,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기가 이 서로 상대편끼리 싸운다 치면 DMZ 같은 영역이네요.
5: 그래서 거기는 못 들어옵니다.
1: 네.
5: 그 직접 프리킥 할 때도 한번 보세요. 바로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아~ 킥을 못 하죠.
0: 그렇죠.
5: 근데 페널티 킥도 직접 피킥 중에 하나예요. 근데 페널티킥 할 때 보면 그 아크 바로 밖에 다 서 있습니다.
0: 아.
5: 그다음에 차는 순간 다 뛰어 들어가죠.
0: 오, 그렇네. 예,
5: 그런 거.

0: 호남죠. 아. 그다음에 부산에 가면 롯데를 많이 응원하죠.
1: 우리 지역을 뭔가
0: 대표 무조건 우리나라를 응원하지 않습니까?
2: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소속감, 연대감 이런 게 이제 동질성을 갖다가 스포츠 통해서 느낀다는 거죠.
2: 그래서 영화 그 대사 중에 지들이 뭘 그렇게 애국한다고 4년마다 저렇게 애국자가 되냐고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4년마다 지금 애국자가 된다고.
1: 네, 그런데 이런 스포츠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잖아요.
3: 그렇죠. 사실은 우리 역사에도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실물로 보여주는 게 다행히 고구려 고문벽화에 보면은 각저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씨름 무덤. 아~ 씨름이에요, 씨름. 네, 말 그대로 고구려인하고 서역인이 씨름하는 모습이 그려진 네. 것도 있고요. 수박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 그렇죠. 먹는 수박이 아니라 손, 그 다음에 칠박. 그래서 손치기. 네. 응? 아~ 이게 택견하고 연결이 돼요.
1: 무예에 관련된 스포츠 벽화가 예. 많이 남아있나 봐요.
3: 고구려 고문 벽화에 많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우리 민족이 상당히 스포츠적인 요소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말 달리면서 활 쏘는.
1: 오, 맞아요. 예, 그것도
3: 덕흥리 고분 벽화에 그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민족이 아주 날렵하고 순발력함 또 우리 한국인들이잖아요.
1: 그렇죠.
3: 그게 스포츠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요.
1: 또 우리나라 그 활 쏘게 하니까 양궁 이런 것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죠. 네. 진짜 그 세계에서 진짜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왜 스포츠맨십이라고 하잖아요. 교수님들, 기자님이 생각하는 스포츠맨 정신은 무엇일까요?
4: 저는 승복하는 거.
1: 똑같이.
4: 에, 깔끔하게 뭐 주저리주저리 나는 왜 졌고 네가 뭘 했고 내가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딱 승복하는 거. 전 그게 스포츠맨십인 것 같아요.
0: 저는 그 존중.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합의된 규칙에 대한 존중. 아. 그다음에 상대의 존중. 아. 동업자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1984년 LA 올림픽 때요. 네. 유도에 그 일본의 야마시타라고 전설적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우승 후보 1순위였는데 네. 그만 결승에 오르기 전에 다쳤어요. 아. 발을 크게 다쳐가지고 결승전을 사실 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결승에서 만난 선수가 이집트 선수예요. 네. 이집트 선수가 그 아픈 다리를 공격하면 무조건 자기가 금메달인데 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1: 아, 멋있다.
0: 아픈 다리를 공격해주고 내가 이기는 건 의미가 없다. 이건 아. 스포츠가 아니다. 오. 그래서 결국 은메달, 오히려 대치기를 해가지고 적습니다. 은메달이고 여기는 금메달, 일본 선수가 금메달 땄는데 네. 굉장히 아름다운 은메달 해가지고요. IOC가 주는 이제 페어플레이 상도 받았고 네. 뭐 세계적으로 맞네.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1: 아, 근데 또 이 스포츠 하면 또 이 국제 외교 정세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스포츠로 나름 물꼬가 트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4: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사실은 핑퐁 외교잖아요. 핑퐁 외교 보면은 냉전의 진짜 한복판이었거든요. 한국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중국 같은 경우는 마오쩌둥이 내부적으로 막 혁명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베트남전 때문에 힘들고 미국의 대전략의 시작을 핑퐁 외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에피소드 하나를 보면 미국 선수 하나가 자기 팀 버스를 놓쳤더라고요. 네. 근데 중국에서 그 선수를 태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국 선수는 비단을 주고 이 미국 선수는 티셔츠를 주는 방식으로 우정을 나누기도 하고
0: 핑퐁 얘기 진행을 좀 더 해드리면요. 그 비단천을 준 선수가 장쪼동이라고 그때 세계 거의 가장 유명한 선수였어요. 그래. 근데 이 선수가요. 그 준 비단천이 그냥 비단이 아니에요. 항저우산 최고 비단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미국 선수를 만나면 이 비단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외교적인 물꼬를 트기 위해서. 그거는 근데 어떻게 우연히 치지 모르겠는데 버스를 타니까 준 거예요. 하여튼 그걸 통해서 미국 팀이 중국에 가서 타고 저 경기를 했죠. 그로부터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1: 참 그렇죠. 재밌다.
0: 세계사가 변하게 되죠.
1: 야, 스포츠 선수가 어떻게 보면 외교 사절 역할까지 한 거네요.
0: 아니, 이거는 특급 외교관이죠.
1: 아, 그러네요. 특급 그렇죠. 외교관. 네. 아, 맞습니다. 우리 남북한도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서 융합했던 경험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로
0: 2000년 6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1: 아, 그때 참 분위기가 좋았구나.
0: 아, 최고였죠.
1: 네.
3: 그때는 그 저리저리한 그 찌릿찌릿한 감동이 있었던 그 기억이 있었어요.
4: 어찌 보면 에피소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5: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Three musicians have come together to share Korean traditional music with the world.
1: 저는 트리거에서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는 이송이라고 합니다. 사실 국악기를 딱 떠올리면 바로 생각나는 게 가야금이에요. 이번 투어에는 25줄인 25연 가야금을 사용해서 연주할 예정입니다.
2: 저는 지금 트리거에서 아쟁을 연주하고 있는 박필구입니다. 트리거는 말 그대로 이제 방아쇠 점화점인데요. 저희가 서로의 음악에 좀 점화가 되어서 거기서 발생한 음악들이 또 관객들에게 새로운 점화점이 되도록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트리거의 이름 뜻입니다.
3: 저는 트리거에서 검은 거를 연주하는 최현정입니다. 검은 거는요, 현악기 중에서 가장 줄 수가 작고요. 가장 저음 부분을 맡고 있는데 해외 유사한 악기가 없고 옛날 그 버전 그대로 특별한 계량이 없이 쭉 그 모습 그대로 이어져온 악기입니다. 검은 고를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다는 게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0: Korean string instruments ready to take flight are off to their first stage.

초반의 음악을 들어보면은 가야금하고 거문고는 그 일정한 리듬 안에서 계속 분박으로 쪼개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아쟁은 그 쪼개지는 리듬 위에 좀 길게 끌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좀 파편들을 조금 이어주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약간 계속 짧게 끊어줄 수 있는 리듬들을 이어줌으로써 그 큰 흐름이 좀 이어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해주는 이어주는 역할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가사가 없는 음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관객들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좀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터널 속에서 작은 빛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어두운 곳에서 좀 부리번거리고 방황하는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보고자 아쟁이 두 줄을 동시에 이렇게 들는 연주법도 나오고요. 농현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제 현을 이렇게 눌러서 내는 그런 식임새들을 조금 다양하게 많이 활용하는데 전통 어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작업을 할 때 해소되지 않는 감정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다를 보고 파도를 좀 보고 와야겠다 싶어서 그때 보고 오면서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다가 내 마음과도 같구나. 그냥 잔잔한 어떤 바람결에도 이렇게 나한테는 큰 파도가 돼서 돌아올 수 있으니 내 마음 좀 바다와 같다. 저희가 좀 다이나믹하고 좀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번뇌나 좀 해소되지 않는 마음들이 해소되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 느끼는 감정이 다르지만은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딱 맞아떨어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 그랬을 때 아 지금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냥 음악의 흐름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음악을 듣고 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거침이 없다 해야 될까요? 그런 음악 에너지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0: I didn't expect, I thought that they were only going to use their fingers when I first saw it. I didn't expect that they were going to use the wand, I don't know what's the correct name of it, and the bamboo stick. I was really surprised by that. Well, it was really beautiful. It was truly breathtaking. But I think that I really fell in love with it. I'm going to definitely listen to it more, search it up and everything. But yeah, it was different, but in a good way different.
1: You have a very great artist with the magic hand, and the outcome is the magic sound. The sound was very peaceful, nature, generally excellent, and really refreshment. That is the first time that I'm in contact with your culture. Thank you very much that you bring your spirit of your country, and it's really exceptional.
2: We can call this a success. Korean traditional music resonated even more deeply than the young musicians had anticipated.
3: 국악 현악계의 대표인 가야금 건무고 아쟁 세 개잖아요. 그 차이점을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공연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서양악계에서는 볼 수 없는 울림으로 만들어내는 여음으로 만들어내는 음악들이 잘 표현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4: 되게 오래된 공연장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공연장이 이제 국악기, 한국 음악기가 또 가서 연주를 한다는 게 너무 사실 영광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2: Today, these young musicians have grown another inch. Their starting point. Can we go beyond simply preserving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lead a new artistic movement while maintaining our unique cultural identity? At the heart of that question stood the Daegu Culture and Art Center.
5: 대구의 대표 극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 콘서트하우스, 오페라하우스는 서양 음악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통 음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해보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하면 세계적인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아, 이 팀은 투어 단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들이 대구를 넘어서 서울 경계를 넘어서 이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보자. 사실 사람들은 어떤 경연이라고 하면 1등, 2등, 3등, 등수, 그리고 뭐 시상금, 상금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데 저희 인큐베이팅 점퍼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그들의 프로단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작물을 프로페셔널한 음악 감독을 붙임으로써 1대1 멘토링 시스템을 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Thus the

0: Spring Trio Trigger, as a group representing Daegu, a UNESCO city of music, demonstrated new possibilities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1: 이 점프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트리거가 1등을 한 이후에 전 세계에 많은 음악 창의 도시가 있어요. 그 음악 창의 도시의 홍보를 대구의 대표 단체로 홍보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라는 협력에 대한 제의가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호주 애들레이드라는 음악 창의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퍼거슨이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그 작곡가를 중심으로 세계 재즈의 날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에 이제 트리거가 그 음악을 이제 국악으로 편곡을 해서 연주를 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 관심을 바탕으로 이제 해외 공연 투어에 대한 제안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발판으로 이제 해외 진출의 시작을 알렸죠.
0: By combining the unique identity of Korean culture with Trigger's own creativity, the three-string instruments began to resonate with the world.

0: helps us to exchange, to make cultural exchanges that will enrich the soundscape of Ghent and that can make us, as Ghentenars and the people from Ghent, see other perspectives of music.
1: Given that this is the opening performance of a major music festival attracting about 50,000 spectators, everyone looks nervous. In particular, the Kayagum with its 25 strings requires meticulous and delicate control of each individual note.
2: 여기는 이제 옛날에 뭐 중세 시대부터 이렇게 클래식 같은 걸 많이 해서 그런지 홀 자체가 많이 울리고 잔향이 많이 남아 있는 특징이 있어 가지고 저음이나 이런 것들 썼을 때 좀 다른 걸 많이 마스킹하는 역할이 있어 가지고 조금 소리를 잡기에 뭐 편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연주자가 제일 편한 상황에서 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모니터를 체크하고 뭐 하우스 체크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데 뭐 관객이 차고하면 좋은 사운드로 또 관객한테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They're about to start. How did these people find out about this and gather in such large numbers? The hall is already packed.
3: 여기 페스티벌이잖아요. 심지어 음악 창의 도시여가지고 저희가 여기 초청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떨리는데 무려 3회나 공연해야 돼가지고 지금 사실 조금 벙벙해요. 꿈인 것 같기도 해요. 아까 여기 페스티벌 감독님 얀을 만났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너무 이 공연장과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까 이렇게 인사하면서 되게 자신감을 얻었는데 조금 많이 떨려요. 지금 손이 차가워졌어. 어떡해.
4: 아까 슬쩍 봤는데 관객석이 많이 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령층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저희 음악이 어떻게 다가갈지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현연선서는 첫 시작이 약간 몽글몽글해요. 아직 박표구 씨가 이제 아르코가 아닌 손으로 이제 뜯는 주법으로 해서 거문고 연주자가 스근이 나왔다가 가야금 또 스근이 나와서 이제 연주를 시작하면서 가는데 흘러간다라는 느낌이 커요. 현연선서는 그래서 듣기가 조금 편안하고 흘러가는 곳에 그냥 내가 어디 있구나.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평범한 하루 같은 느낌이에요.

가야금의 기본적인 주법은 뜯는 거랑 튕기는 거예요. 25용 같은 경우에는 이 네 손가락을 다 사용해요. 이 열 손가락 중에 여덟 손가락을 활용할 정도로 손가락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 주법을 갖고 있어요. 피아노처럼 음계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다 있기 때문에 반주도 가능하고 멜로디도 가능하고.

0: 33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Allowing public access to the nation's top decision-making meeting. The unprecedented move was met with positive reviews.
2: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만 그 모두 발언만 따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정책 논의 현장을 중개한 효과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책이 일정하게 변화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 그다음에 일종의 정책 변화에 대한 효능감 이런 게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1: It wasn't limited to cabinet meetings. Except for sensitive national security or diplomatic matters, most details from various ministries reported to the top office were revealed.
3: 국정이 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겁니다.
1: It reminded officials of the gravity of their job while providing a window to help citizens better understand the process.
2: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점이 현장의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공무원 조직을 기강을 잡으면서 그 행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일종의 주류에 계속 맞서서 개혁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행정적 정책적으로 보면 관료적 타성하고 집단사고의 한계가 깨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1: Holding town hall meetings across the country also clearly show the Yi administration's devotion to ensuring greater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nd to lean a more attentive ear to them.
4: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국정을 이제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1: To break down barriers and tackle the distance between the people and government. To reach out farther, beyond the capital. All part of efforts to create a democracy that's closer to the people.
5: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그러니까 엄청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던데 충직한 국민의 일꾼으로 제1시민에 불과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2: 물론 각본이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양방향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의제를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민원을 직접 청와대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자리. 그래서 이것도 쌍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 The government worked to ensure the voices of those who could not reach out for support can be heard.
6: 크리스마스를 앞둔 오늘 저희 가족에게 이 시간은 기적에 가장 가까운 선물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Another core aspect of the Yi administration is communicating with the media. A press conference held in just 30 days since launch. The earliest such event to be held by a sitting president.
7: 네, 대통령님 취임 30일 축하드리고요. 국민 언론과 소통하는 자리를 이렇게 빨리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 Facing the members of the press eagerly and to remain open and approachable. It ensured the media see eye to eye with the government in efforts to overcome the crisis and move forward.
8: 원로는 여러분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잠시의 갈등, 색깔의 차이 이런 건 좀 접어두고 일단 집안 지키는 일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사실. 아, 우리 한 식구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The government was able to claim Korea has overcome the insurrection crisis and returned to full democracy before foreign media, thanks to its dedication to open communication and democracy.
9: 민주주의란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독특함이 있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집단 지성에 의한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직접성이에요. 맡기지 않고 직접 행동한다. 행동하되 폭력적이지 않게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힘은 저는 민주주의에서 왔다고 봐요.
1: The Yi administration also focused on reviving livelihoods and the economy while pursuing efforts to empower the people and revive democracy. The first realistic step involved the expansion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 From 17 trillion won in 2024, government spending on regional coupons expanded to 24 trillion won by 2026. Part of efforts to expand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the people.
4: 지역화폐가 가지는 기능은 매출 자체를 올리는 게 아니고 매출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걸 함으로써 어쨌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이 살고 골목이 살고.
1: This led to changes in consumer spending. Consumer Composite Sentiment Index reached 111.4 by August 2025. The highest since 2018. Along with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the government used supplementary budget to issue people's livelihood recovery consumption coupons geared towards the bottom 70% income earning households, helping to improve sales of small businesses in various neighborhoods.
0: 지난해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 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습니다.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1: Another key task is addressing industrial accidents and disasters as the government saw structural issues behind recurring incidents. July 25th, 2025. Day 51 since inauguration, President Lee Jae-myung visited a factory where a female worker in her 50s died after being trapped in a machine, marking a rare instance of a sitting president visiting an industrial accident site.
4: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
1: Voices of laborers at the site were clearly heard and reflected in meetings between the president and ministers, focusing on eradicating industrial disasters.
4: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죠. 12시간씩 밤에 그것도 주야 막교대로 이어서 뭐 일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1: The government pushed forward industrial safety policies with two main pillars: greater participation by laborers and enhancing responsibility of employers. They also made sure to expand on-site inspections, a major turnaround from the old system of moving only after reports are filed. Officials paid visits to sites first to conduct inspection proactively. Heavier penalties were imposed on employers. In the event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or disasters, the fines would be required by law to be several times higher than economic gains of the corporations hiring the laborers. Visible results were shown.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and disasters plummeted. In quarter one of 2026, only 113 deaths linked to such cases were recorded, the lowest in 5 years.
10: 일화로 갔을 때 죽지 않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좀 차별적인 정책이면서 또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But there's still work to be done. Workplace with less than 5 regular workers are exempt from legal protections against unfair dismissal. There are growing needs to ensure legal protection is provided to workers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delivery and freelancers.
10: 경제가 성장되고 안정되는 범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고 그거는 꼭 비단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권리들이 있는데요. 그런 권리들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튼튼한 토대 안에서 그러려면 이제 복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 정부 지원들도 중요할 텐데요.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고 경제와 복지와 노동과 이런 민생이 함께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이 정부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The impact of the Yi administration's efforts to improve basic livelihood had a spillover effect to the economy. May 2026. Figures never before seen in the Korean stock market appeared. The benchmark KOSPI surpassed 8,000 points. After plummeting down to 2,400 level due to the insurrection, the Yi administration pulled the figures up to record highs, threefold higher than that level in just a year.
3: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자본시장을 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게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국민들의 재산을 늘려주는 방법이잖아요.
1: The key driving force behind the KOSPI surge is AI and semiconductor sectors. Along with capital market structural reform and domestic demand recovery, the numbers could only go up fast. The government also pursued amendment to Commercial Act and enhanced shareholder return policies, measures that helped resolve the Korea discount issue. Economic growth rate for quarter one of 2026 improved 1.7% on year, reaching the highest level among OECD members. Exports also saw big leaps. From being ranked eighth in the world in terms of exports, Korea shot up to fifth spot in quarter one. Exports in that quarter amounted to over $220 billion. To maintain this momentum, the government designated AI as a key national survival strategy and devoted a historic amount of national budget into the sector.
9: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1: Allocated R&D budget for 2026 reached record level at over 35.3 trillion won. Among that amount, 10.1 trillion won are dedicated to the AI grand transition. That's nearly three times higher than the previous year.
11: 이번 정부에서는 AI 3대 강국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 즉 반도체 산업도 발전돼 있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LLM 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IT 기업들도 몇 개 되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을 한다면은 한국의 경제 안보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Economic effort spread out to the defense sector too.
9: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온 우리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1: The number of K-defense importing nations increased rapidly following the Yi administration's launch. From just 7 in 2022 to 16 nations. Defense exports reached $15.4 billion in 2025, a whopping 60% on-year spike.
12: 빠르게 대량으로 하지만은 성능은 기존의 다른 무기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어떤 무기를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K-방산이 구축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K-방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1: It went beyond merely improving exports. Expanding national defense R&D and systems to quickly utilize private company technologies were implemented. Part of efforts to link defense exports to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domestic high-tech manufacturing sectors to ensure it becomes the pillar of Korea's economy, national security.
11: 우리나라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조화롭게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자,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이 안보팀과 경제팀이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While reshaping and reviving the economy, the Yi administration also made sure to rebuild Korea's global reputation through strong diplomacy. During his visit to Washington, President Yi suggested U.S. President Donald Trump take on the role of peacemaker, nudging him towards working to improve bilateral ties and restor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13: Thank you so much.
14: South Korea, I will tell you that
15: 대통령께서 peacemaker를 하시면 저는 peacemaker를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1: When faced with unreasonable unilateral tariffs and pressure to invest, President Yi patiently dealt with Washington to reach agreements that do not negatively impact Korea's national interests. To demonstrate commitment to the Korea-U.S. Defense Alliance, Seoul pledged increased amount in cost sharing and pushed for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within the Yi administration's term.
3: 자꾸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가졌느냐 그 말이에요.
1: Time and again, efforts to deploy Korean-made nuclear-powered submarines came up short due to opposition from the U.S. But the Yi administration delivered results again and also paved the way to gain approval for uranium enrichment and spent fuel reprocessing for peaceful purposes.
12: 안보 환경과 여건이 변화하고 한미 간의 동맹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어떤 역량이 급격하게 신장되고 그런 거를 이제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가능한 시점이 오거든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1: President Yi Jae-myung's pragmatic diplomacy shined when it comes to relations with China. The Yi administration made President Xi Jinping's first visit to South Korea in 11 years happen. And in the shortest time in history, had both leaders pay state visits to the other's country. During their summits, the two leaders worked to thaw ties adversely impacted by issues, including the THAAD deployment in Korea. They were able to discuss various topics, including illegal structures in the West Sea, the Hallyu restrictions in China, and more. They signed 14 MOUs, focusing on economic cooperation, and also agreed to improve exchanges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culture and contents.
3: 교감도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또 여러 그러면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아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던 것 같습니다.
1: Instead of nebulous notions, there were clear, achievable focal points. This pragmatic approach helped lay the groundwork to overcome distance and improve ties. Ties with Japan also improved, and shuttle diplomacy was revived.
16: 시골 도시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1: The two leaders agreed on the need to cooperate in overcoming unstable energy market and supply chains brought on by the Middle East crisis. Both sides agreed to cooperate in responding to LNG supply crises and to expand cooperation in broader energy security related matters. The Yi administration also shined in multilateral diplomatic events and left a lasting impression of Korea as a responsible global leader to various participating nations. In just the first year, Korea took part in various global events, including the UN, ASEAN, G20, and G7 summits. Last October, Gyeongju was in the global spotlight. From the U.S. to China, heads of 21 nations gathered. Korea managed to put participants on the same page, especially in cooperation pertaining to AI and population issues.
3: 지혜를 모아 도전을 극복하고 또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겠다는 APEC 회원들의 흔들림 없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1: From taking on the role of balanced mediator to taking charge when needed, the Yi administration continues to form its system of pragmatic diplomacy to become a pacemaker of Northeast Asia and to grow into a peacemaker. What are the tasks ahead?
11: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남북 관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경색 국면을 탈피하는 것이 이제 한반도의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1: After launching with the will to overcome the scars of insurrection, the first year of the Yi administration focused on stabilizing democracy and running state affairs. Now is the time to prove the changes by ensuring it can be felt in people's lives. The world is regaining order quickly. The people are watching with keen eyes.
2: 한국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게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 자체의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는 그런 쿠데타, 불법 비상계엄이 없는 상태로 갈 수 있도록
10: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을 균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이 정부에 남아있는 4년의 어떤 노동정책과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나.
12: 안보 국방 분야에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과 어떤 그 투자가 이어져야 하지만
11: 앞으로도 그 지난 1년 동안처럼 쭉 긴장감을 가지고 실용 외교 기조를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 The real transformation of Korea. It begins now.

0: 좀 나오게 되면 또 멀어도 보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까.
1: 자주 나오세요 이렇게?
0: 매주 나오고 있어요.
1: 매주 비밀이
2: 도시 집에 있을 때보다 좋아요.
1: 오히려 밖에 나가면 안 싸워요?
2: 어, 밖에서는 화를 별로 안 내더라고요. 자연에 있어서 그런지.
3: Nujasan is home to herbs of eternal youth and picturesque scenery. Its name means a mountain wizard who never becomes old. Walking on this forest trail is like a gift. Just when they are about to get short of breath, they arrive at the mountaintop. The travelers are welcomed by a mesmerizing view of green mountains and the emerald ocean. The picturesque scenery of Halyosudo with numerous islets reminiscent of gemstones in the sea takes their breath away. There are gorgeous vistas on all sides. The couple puts down their heavy backpacks to take in the view.
0: Nujasan은 어떤 게 매력적인 것 같으세요? 일단 360도 뷰.
2: 일단 저는 노자산이 산행 시간이 짧아서 너무 좋고요. 산행 시간이 짧은데 노력이 들인 거에 비해 뷰가 굉장히 10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곳이 마음에 듭니다.
3: Summer on Koje met up close and personal on the island's highest viewpoint. It's time to enjoy the sea. The couple heads to Chisepo Port. Isn't that a yacht, a symbol of wealth? Isn't it really expensive to ride it?
4: 제가 입혀드리는데 왜 입혀주시면 되는데요? 우리도 너 지금 이게 요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 부자들만 이제 사용하고 이제 부자들만 탈 수 있는 그런 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제 비싸지 않은 요금으로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트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가격은 일단 인당 만 원이고요.
3: Anyone can ride a yacht just by placing a reservation first. So why not enjoy it to the fullest? A romantic yacht trip in the vast ocean.
4: 여기 뭐 집이 한 채 보시면 초소처럼. 저기 보시면 집은 집이 아니라 이제 군인 초소가 아니라 해변 같은 데. 뗏목이 하나, 두 개, 세 개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 때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3: The couple learns about a traditional fishing method of Koje. You can only see it from the sea. They also do what they've wanted to try for a long time.
5: 이것이 프로포즈다.
2: 좋은 체험입니다.
3: An experience they would have never had if they had not visited Koje. It was the right decision to hit the road, to forget about the hustle and bustle of daily life. It's just me. Thanks to their camper van, they can make stops anywhere they want. This beach is their outdoor diner today.
6: Is this the 부엌인가요?
2: 버너류 있고 여기는 식기류, 뭐 도마류 있고 여기는 고무과 있어. 그리고 이건 냉장고예요.
0: 있을 건 다 있네요.
2: 네. 작은 집이죠. 바퀴만 달려 있고. 제가 간단하게 채소 다 손질해서 왔거든요. 도토리 목마리랑 과일 샐러드.
6: 점심으로?
2: 네. 이거 붓기 만드죠. 제가 만든 밀키트.
0: 이건 샐러드 이름 뭐예요?
2: 이거는 여름에 더우니까 시원하게 먹는 과일 오일 샐러드.
3: The couple believes that camping should be hassle-free. They prepare today's lunch ambitiously.
2: 되게 메뉴 선정 목표 좀 고심을 했거든요, 나는. 왜냐하면 만드는 과정이 쉬운데 보기 예뻐야 돼가지고 했는데 일단 결과물은 만족스럽습니다.
0: 과연 맛은? 맛이 1도 없어요. 이태리에요 지금 이태리. 앞에 이태리.
3: It's true. This beautiful place can be easily taken for Italy. Time to hit the road again. Once you're in Coche, you should make the best of your stay on this healing island. The camper van arrives at a traditional style house across Chisepo Port. It's the husband's surprise for his wife. The owner welcomes the travelers.
7: Yeah. 우리 그 젊은 사람은 내가 30대 말에 그 당시의 로망은 나이가 늙어서 별장을 갖고 있는 게 하나의 로망이었어요. 근데 조깅하는데 10년 걸렸어요. 그래 놓고 난 뒤에 집을 짓는다고 10년 걸렸어요. 그래 20년 걸려서.
3: The owner moved back to his hometown 20 years ago. He cut the slope and trimmed the ground to build a palace-like house and a garden. Everything here was made by him. What does it look like inside?
7: Here is the hanomi. The sakari is removed. The wood is removed. The wood is removed. The wood is
3: He paid attention to every detail, including the ceiling. This elegant house perfectly represents his personality. The garden is the most charming spot in this property. The owner dedicated his youth to taking care of it firsthand. His passion for decorating his garden is extraordinary. He has been doing this for many years.
7: 우리 나무라는 거는 전지라는 거는 공중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화가가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듯이.
3: Everywhere in this garden, you can see the traces of hard work.
7: 이 바위도 지금 애들
3: The couple also takes off their shoes to enjoy the soft lawn. This is the owner's favorite spot.
7: 이게 저 둘레 산이 뺑 둘레 산이에요. 이거가 이제 높으니까 전망 좋죠.
3: The sea is as calm as a lake. It looks picturesque. It's time to have a meal. The owner prepares something special for his guests. The kiln looks very unusual.
5: Agung이는 아버지가 직접 만드셨어요. 맛있는 바베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버지가 만드셨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직화구이가 아니라 돌판 위에 이렇게 구워 먹을 수 있는 좀 특별한. 네, 바베큐 파트입니다.
7: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거는 내가 부근에서 채취한 고들빼기로 요 바로 옆에서 채취한 거고요. 요거는 뽕잎, 이거는 박하, 이 향이 아주 좋아요.
3: A special meal for the guests. Beef grilled on stone. It looks mouth-watering.
7: 이 고기는

0: 제가 아주 힘이 많이 납니다.
1: 근데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0: 그래.
2: A happy summer day spent with loved ones. It will be remembered for many years to come. Thank you, Kote, for this glorious summer.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0: Deep underwater, with almost zero visibility, a sense of tension lingers even above the surface. The busy workers lift unidentified objects from the sea. What could they be? And who are these people? The sea off Sunyudo Island in Gunsan, Jeollabuk-do Province, the site of underwater excavation of sunken artifacts. From prehistoric stone daggers to Joseon-era white porcelain, a total of 16,178 artifacts have been discovered here so far. Why are so many diverse artifacts spanning different periods being found here?
1: 일단 선사시대 거는 아까도 보셨지만 마제석검 편이 하나 나왔고 또 삼국시대 토기하고 그리고 이제 기화편도 나왔고 이제 고려시대 청자 그리고 이제 중국제 자기가 나왔죠. 그 다양한 유물이 나오는 거는 이쪽 그 고군산군도 일대가 예전부터 선사시대부터 그러니까 중요한 항로였다.
0: Since the code

0: Your period, Sunyudo Island has played a key role along the West Sea shipping routes. At the nearby Oryongmyo Shrine, people prayed for the safety and success of trading ship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s been conducting underwater heritage excavations in this area since 2021, and numerous artifacts have been found so far. Today, the press is briefed on the latest developments and future plans of the underwater heritage investigation. As most of the work takes place underwater, the excavation process involves many hurdles.
1: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고 또 물속이란 특수성 때문에 또 이거 아무나 또 못 들어가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또 잠수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약 조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육상 발굴보다는 확실히 난이도도 어렵고 여건도 좋지 않고.
0: The artifact discovered today with much effort is a deer antler. A piece of wood believed to be part of the ship's oar was also found.
2: 손으로 이제 아까 그 들어올리는 저 인양 틀에다가 묶어가지고 무거워서 부양팩이라고 해서 에어를 넣은 다음에 유성구력을 좀 맞춰가지고.
0: The discovered artifacts undergo desalination and conservation treatment. Why do these people put so much effort into finding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1: 저희 목표는 뭐 가급적이면 그 당시에 그 뭐 운반했던 유물을 운반했던 그 배를 찾는 게 목적인데, 네, 그게 사실 배가 뭐 저희가 뭐 원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배도 배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여기서 나온 유물을 찾는 것도 나름대로 큰 의미는 있다고 보거든요.
0: So far, the underwater excavation in the waters off Sunyudo Island has covered less than 3% of the total target area. Let's hope that a treasure ship will be discovered here to stun the world.

0: 이렇게 후진해서 들어갈까?
1: 될라면 되지.
0: 그럼 애써.
2: 야.
0: 몇 킬로 정도 돼요?
2: 얘들 지금 뭐 한 4킬로? 4, 5킬로?
3: 초다리에요. 저는
1: 넓은데 있다가 좀 넓은데.
0: 그러면 일단 옮기죠.
4: 어이구야.
2: 수달들이 여름에 보통 이렇게 어미랑 이렇게 헤어져서 이제 미아 개체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개체들이 구조센터라든지 이렇게 시민분들에게 이제 발견돼서 이게 구조 신고가 되어 가지고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인계가 된 애들입니다.

0: 잘 잤어? 야.
1: 어린 개체들을 구조하다 보니까 유난히 이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따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개체들은 아무래도 야생화 훈련을 저희가 한다고 해서 뭐 1년, 2년 키우지만은 자연으로 돌아가기 어렵거든요.
2: 쌀에 대한 이미지를 이번에 좀 많이 좋은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제2의 푸바오 아니면 푸바오를 등가할 정도로 만들려고 지금.
3: 8월 9일날 보도가 된다면은
2: 화천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정하고 적응하는 것까지 다.
4: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수달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수달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수달에 대해서 정확히 수달의 정보를 알리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겠고요.
5: 사실 저희가 여기 그 생물자원보전시설로 지정이 돼 있고 생물다양성 기관으로도 지정을 받아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우리나라 이런 천연기념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또 교육적인 거, 보존적인 역할도 많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0: 야외에서 5년에서 7년까지 걸리던 것들을 16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인공사육법을 개발을 했고요.
1: 그럼 지금부터 장수하늘 속 인공사육 10주년 기념 복원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산소를 전달을 해 광릉 숲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장수하늘소의 광릉 숲으로의 귀환을 축하하면서 큰 박수로
1: 장수하늘소가 좀 더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같이 보존하는 데 있어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오늘 방사했던 이 암수 한 쌍을 얼마 전에 함께 자리에 모아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좋은 메이팅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미 합방에 성공한 걸로 알고 있고요.

0: 오늘 이 암컷이 2번이라는 번호를 달고 방사됐습니다. 이 암컷이 산란에 성공함으로써 좀 더 많은 자손들을 이곳 광릉숲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1: 장수하늘소가 다른 곳에서도 서식할 수 있게,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그리고 멸종위기종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연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0: 최대 뭐 크기 한 10m, 깊이가 4.5m 이르는 대형의 집수 시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1: But what really matters is not the water collection facility, but this very wooden stick.
0: 유물이 출토되었을 당시에 커다란 이제 주먹을 못 끌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와 같은 막대기 편이 확인된 예가 없더라고요.
1: What secret might be hidden in this small stick, the first of its kind to be ever discovered on the Korean Peninsula? Ogum Sansung Fortress in Iksan is located near the Wanggungli Relic Site, a possible location of Paekje's last royal palace. It may hold a clue to the fall of Paekje. Some important discoveries have been made here since excavations began in 2017. An artifact that surprised everyone was discovered in May 2024 at a Paekje water collection facility. Numerous artifacts from the Paekje period were unearthed inside the facility, from lacquered leather armor to bronze cups. However, one of them deserves particular attention.
0: 주목해야 될 유물이 이제 아마 봉축편인 것 같아요.
1: The wooden stick turned out to be what is called in Korean, 봉축. What exactly was it for, and why did it draw so much attention from archaeologists?
0: 봉축편은 이제 일반적이진 않은데 이게 고대 문서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실물대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아마 당시에도 이렇게 문서를 보관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1: A pongchuk is a wooden stick for rolling scroll documents with the ends of the paper glued to it. But how can we find out if this wooden stick was indeed a pongchuk?
0: 출토할 때 이제 뒤쪽을 보니까 이제 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1: A close look reveals faint writing at the end of the stick. What does it say?
0: 봉충에는 이제 다섯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정사, 금제, 식이라는 이제 다섯 글자가 써 있는데요. 정사는 이제 연대를 나타내는 기념명이고요. 금제식은 뭐 이제 금자, 있을 제자, 밥식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해석을 해보면 정사년 현재 남아있는 식량, 식량과 연관된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요.
1: The pongchuk sticks are known to have been used in state documents. They serve as an important piece of evidence for understanding the role that Iksan Ogum Sansung Fortress played at the time. The writing inscribed on the sticks made it easy to identify documents. This allows us to learn more about Paekje's document administration system that was previously unknown. But how was a wooden pongchuk able to withstand the passage of 1400 years?
0: 아마 이게 물속에 뻘층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 글씨라든가 일부 형태가 원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1: As sediment accumulated over the stick in the water collection facility, the air became blocked by mud, creating a vacuum-like environment that allowed the stick to be preserved intact. Today's Iksan is believed to have been a city comparable to the Paekje capital. The discovery of this wooden stick paves the way for unraveling mysteries surrounding the Paekje capital.
2: Oh, 이번에야말로 그 대가 궁성의 그런 이제 분명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이렇게 이제 그 아궁이 불피하고 나면 그 선적들입니다.
1: 가장 그 국력이 강했던 대가야만 그 궁성에 대한 실체가 이때까지는 좀 미지의 세계였는데요. 대가야의 왕도 복원에 있어서 중추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대가야 성토층이 있고 위에 통일신라성 토토투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안반토층이 있고 그다음 전토층이 쭉 있고 이게 대가야 시대 그 성토층 일부입니다.

0: 통일신라시대 수로가 또 확인이 됐고 통일신라시대 수로 아래쪽에서 대가야 해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1: 제가 공성지에 그 해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성벽의 라인을 따라서 축조되는 이렇게 모습들과 그리고 내부에서 목침 혹은 그 물기를 이렇게 통제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재 시설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분명하게 성벽과 해자 이런 세트 관계가 확인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굴 성과가 워낙 이제 대가의 공성의 그런 실체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들 이어서 추가적인 발굴 조사도 좀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0: 금강가야의 최고의 계층이 살았던 공간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600년 전 금강가야인들이 쌓아 올린 대규모 토목공사의 흔적입니다.
1: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응원 성원 덕에 저희들이 10년 동안 조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여기가 왕이 살던 지역에 맞다라는 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유물들이 나왔고 그 현장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넓은 대지를 4m까지나 쌓아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하얀 점점 보이시죠? 이게 전부 조개껍질, 굴껍질.

이 토목공사는 대규모 인력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엄청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구멍들, 이 구멍들이 다 나무를 박았던 흔적들입니다. 여기 앞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불을 뗐던 아궁이 시설. 여기서 불 떼서 하면 이렇게 길게 연기가 빠져나가는 공간.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래 시설. 그리고 아마 더 뒤로 나아가서 굴뚝이 있었겠죠. 네, 굴뚝이 있었고.

저희가 현재는 이 부분이 성의 외곽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그래서 이 외곽부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난 후에는 좀 더 저 중심부로 들어가서 왕성의 실체를 이제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둘, 셋, 라이션!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오늘 오픈입니다.
0: 저는 오늘 오픈 이션.
2: 와이엇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디 왔죠?
0: 바로 성수입니다.
2: 성수입니다.
0: 근데 사람이 많아요.
2: 일단 저 요새 최근에 들어서 남성 뷰티가 엄청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맞아요.
2: 브랜드들이. 그쵸?
0: 맞습니다. 네. 또 이전에 이번에 또 뷰티 MC를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이제 친구들이 뷰티팀에 대해서 물어봐요. 물어봤어요?
2: 특히 효진이 형.
0: 그쵸?
2: 나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0: 그쵸?
2: 형한테만 물어보던데.
0: 아니, 네가 물어봤는데, 너가 모르는데 나는? 이랬잖아요.
2: 바로 이전이 형한테 물어보면 된다.
0: 그래서.
2: 라고 했죠. 예.
0: 또 보니까 이제 많은 또 남성분들이 네. 네. 뷰티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2: 네.
0: 또 요즘에는 이제 꾸미는 게 너무 이제 대세가 아니라 당연시 하게 되었습니다.
2: 예, 네, 그래서 그 대세를 이어 저도 관리하는 남자가 돼버렸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 주제는?
0: 관리하는 남자의 리얼 뷰티템 맨즈 뷰티입니다.
2: 맨즈 뷰티.

0: 아, 네, 맨즈 뷰티가 진짜 너무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1: 맞아요. 또 요즘에는 맨즈 뷰티 전문 브랜드와 상관없이 네. 남자 남성분들이 네. 여러 가지 네. 브랜드에서 네.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추세입니다.
0: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이 아닌 디폴트 값인 거잖아요.
1: 그렇죠. 완전 기본이에요. 네. 요즘 안 하면 네.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0: 맞아요.
1: 자, 그러면 맨즈 뷰티 템을 찾으러 렛츠고!
0: 렛츠고!

0: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남성분들의 인터뷰가 좀 더 많겠죠?
1: 그렇죠.
0: 예, 남성분들이. 근데 사실 보통 남성분들이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천을 해주는 대로 많이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2: 그렇죠. 그럼 또 이제 네. 여성분들에게 또 네. 가족분들, 동생분들,
0: 네.
2: 뭐 오빠분들,
0: 네.
2: 아니면 남자친구분들에게 네. 선물해 줄 수 있어요.
0: 네, 그렇죠.
1: 그럼 아저씨 스캐닝 한번 계속 돌려보세요 지금.
0: 네, 큰 눈으로 해볼게.
1: 인터뷰 한번 해보려요?
0: 인터뷰 해도 돼요?
1: 네.
0: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어시라고 하고
1: 이션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뷰티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 혹시 남동생이나 오빠 있으세요?
3: 아, 남성 뷰티예요?
1: 맞습니다. 맨즈 뷰티예요. 네.
0: 오늘의 맨즈, 내용이 맨즈 뷰티예요. 근데 혹시 선물이라고
3: 잘못 섭외된 거 아니에요?
0: 나름 나쁘지 않은 제안일 수도 있어요.
3: 근데 남자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맞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웠죠.
1: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3: 왜요? 전 없을 것 같아요?
1: 아니요.
0: 예능을 좀 드시는데요?
3: 전 어떨 것 같아요?
0: 계실 것 같은데요?
1: 계실 것 같아요.
3: 남자친구 있어요.
0: 그렇다면 여기서 쉽겠네요.
1: 그쵸?
0: 그럼 남자친구분한테 혹시 뷰티템을 혹시 추천해 본 적 있으신가요?
3: 아, 있죠. 근데 또 남자라는 동물이 추천해 준다고 여성처럼 막 쓰질 않더라고요. 남성분들, 이건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선크림만 발라도 반은 갑니다. 반은 가요. 근데 이 남성분들이 선크림을 정말 등한시 하더라고요. 비,
0: 태양하는 방법.
3: 시까지도 동안 소리를 들어요. 박진영 JYP.
0: JYP.
3: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1: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분량 뺏기니까.
3: 알았어.
0: 나쁘지 않은데.
3: 괜찮아요.
0: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근데 여태까지 말이 혹시 괜찮으세요?
1: 괜찮으세요?
0: 부끄러워요. 누가 부끄러워요?
4: 완전 뿌지어가지고.
0: 뿌지예요?
1: 오!
0: 진짜?
1: 이거 뭐야?
3: 노 연출.
1: 아, 진짜로?
0: 이거 내 사진이 아닌데?
1: 진짜입니다.
3: 페퍼스 리얼 상황?
0: 그렇죠.
3: 성공이에요?
0: 저도.
1: 네. 저를 또 이제 남자친구라 생각하시고 뭐 추천하고 싶을 템 있을까요?
4: 제가 얼마 전 뭐 광고로 보다가 그 스틱으로 된 파운데이션 남자용.
1: 이게 약하네요.
4: 많이 광고에서 많이 봤어가지고 편해 보이기도 하고.
1: 너무나 감사하게도.
3: 사실 거예요?
1: 그거 이미 했거든요, 리뷰를.
3: 그래도.
1: 죄송합니다.
3: 예. 지금 하나 또 기억이 나겠죠? 이거 선수장에서 만났던 내 팬이 추천해서.
1: 맞아요.
0: 혹시 같이 돌아다니실래요?
1: 누구야? 정체가 뭐야?
0: 이게 이제 또 뷰티 온앤오프라고 또 이제 프로그램이 유튜브로 나와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1: 네.
0: 알고 계시죠?
4: 네, 알고 있어요.
0: 많이 봤어요.
1: 네. 구독 인정 한번 가겠습니다.
0: 안 했으면 이거 좀
3: 감독님 땡기시죠.
0: 뭐야?
3: 땡겨요. 지금.
4: 이게 동생 계정이어서.
0: 동생 계정.
4: 그렇죠.
0: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1: 구독 한 번만 보여주면
3: 떨립니다.
0: 그러니까
1: 드라마가 완성됩니다.
0: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되어있네요.
1: 와, 제일 환하게 웃으셨어. 지금까지.
3: 진짜?
0: 만족.
1: 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맨즈뷰티니까 또 이제 맨즈뷰티 관리를 하실 것 같은 분들을 또 찾아서 레이더망을 돌려서.
0: 맞습니다. 근데 송소동 하면은 남성분들도 되게 이제 관리하시고 나오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1: 그쵸.
0: 패션 피플들이 분들이 많아요.
1: 그쵸. 잠시만.
0: 저기 저지 입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1: 저희보다 잘생긴 사람은 안 하고 싶은데.
0: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또 이제 뷰티의 케이블티를 또 위해서는 또 해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경기 대상이지만 괜찮아요.
1: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0: 감사합니다.
1: 키가 크시네요. 앉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혹시
1: 저희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 네,
0: 잘생기셨는데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5: 저 지금 모델이랑 배우 같이.
1: 이야. 안아도록 하겠습니다.
0: 왠지 잘생겼더라고요.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요?
1: 사실 제가 멀리서부터 봤는데 빛이 비쳐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또 오늘의 주제가 맨즈뷰티입니다. 평소에 이제 관리 같은 걸 하세요?
5: 좋아해요.
0: 피부가 너무 좋으셔.
1: 그러니까요.
0: 너무 좋아.
1: 혹시 뭐 루틴 같은 거 살짝 알 수 있을까요?
5: 저는 여러 개는 안 바르고 그냥 로션이랑 선크림 자주 바르고 이제 비비 조금 바르고 다니는 편입니다.
0: 지금 생얼 상태이시죠?
5: 지금 생얼 아닙니다.
0: 생얼 아니에요?
5: 네, 지금 선크림 바르고 있어요.
0: 아, 선크림도 아, 선크림 정도는 생얼이죠, 사실상.
5: 각까지 쓰고 있는데. 네. 네. 저는 이제 너무 하얘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네. 저 바르면 남성분들 깨끗하게 보이기도 하고. 네. 기본적인 트러블을 이런 것도 잘 가려주고 해서 그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비비.
5: 비비. 아, 비비.
0: 비비. 예.
5: 그 덱스님이.
1: 아, 오브제.
5: 오브제. 아, 네, 오브제 아, 쓰고 맛있습니다. 있습니다.
0: 진짜 핫하네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네. 혹시나 뭐 나만의 꿀팁.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물세안을 좀 주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1: 네. 물세안 안 좋다.
0: 아니, 그게 안 좋은 건 아는데. 그래서 지금 바꿨잖아요.
1: 아,
0: 바꿨어요. 네. 새로운 꿀팁이 뭐 혹시나 있으신지. 피부가 좋아지려면 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한다.
5: 저 루틴이 딱 있습니다.
1: 오, 있어요?
0: 보여줘, 루틴. Show me your routine.
5: 네, 저는 운동, 러닝 무조건 한번 껴줘야 되고.
0: 아, 이너 뷰티, 러닝. 네,
5: 땀 흘리고 피부에 이제 로션이나 이런 걸 발라주면. 네. 착 감기는 느낌이 잘 드는 것 같습니다.
0: 여러분들 꿀팁입니다. 운동하는 게 좋아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맞아요. 앞으로도 뭐 모델 일하고 또 배우하면서 나중에 오고 가고 하면서 보겠죠?
5: 네.
1: 또 합시다. 네,
0: 그때 반갑게 인사하도록. 네. 하죠.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앉아있어요.
0: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앉아주세요. 와, 날씨가 덥다, 이제.
1: 그러니까.
0: 여름인가?
1: 자, 안녕하세요. 혹시...
0: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6: 아,
0: 네네.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6: 저는 28살이고. 네. 사무소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0: 사무소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6: 여기가 직장.
0: 야, 직장. 아, 맞다. 방금 얘기했구나.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무슨. 네. 말씀인지 아시겠죠?
1: 저희가 또 이제 오늘 주제가 또. 네. 맨즈 뷰티인데요.
0: 네. 이제 맨즈 뷰티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새는 사실 중요하게 됐잖아요.
6: 네.
0: 이제 남성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템이 혹시나 있으실까요? 이거는 무조건 썼으면 좋겠다. 하나.
6: 그 립 관련된 거.
1: 립 어떤 거?
0: 립 어떤 거 쓰시는데요?
6: 브레이라고.
1: 브레이.
6: 네, 브레이라고 그 틴트.
0: 네.
6: 남자도 쓸 수 있는 그런 틴트가 있어가지고.
1: K뷰티겠죠?
6: 네, K뷰티.
1: 브레이.
6: 이거 리나우인가 썼는데 맞아가지고.
1: 리나우. 좋은 점.
6: 발색이 좋고, 발림성이 좋고, 지속력이 좋다?
1: 추천한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1: 좋네요.
0: 한번 인터뷰를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 혹시 맨즈 뷰티에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가요?
6: 네, 좀 꾸미고 그런 거 요즘 관심 드려.
1: 바르셨네요, 뭐 지금.
6: 네. 간단하게 좋습니다.
0: 이쁘다. 네.
6: 저는 스킨 로션 하고 미닉 제품 커버 로션 발라주고.
1: 미닉 제품이요?
6: 네. 제가 좀 뽀덕하거나 막 끈적하거나 좀 그런 안 바른 것 같은 거를 좋아하는데. 되게 깔끔한 느낌 나가지고.
1: 내추럴함?
6: 네.
0: 내추럴함.
6: 그냥 로션 바르는 느낌 나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1: 발림성도 좋고 자연스럽고.
0: 그렇죠, 그렇죠. 그럼 보통 이제 사실 때 이제. 네. 그런 순위로 좀 보고 사시는 건가요? 리뷰나 뭐.
6: 네,
0: 별점이나
6: 순위나
0: 이런 걸로?
6: 리뷰나 아니면 유튜브 제가 보는 유튜버들 거. 추천하는 거 한번 사보고.
1: 그러니까 결국에 맨즈 뷰티를 구매하실 때 이제 리뷰 같은 거를 가장 먼저 보신다?
6: 가격보다는 네, 리뷰나 아니면 리뷰? 추천해주는 거 하나씩 살펴보고.
0: 좋네요. 뭐 있나?
1: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성삼은 팝업인데.
0: 뭐야, 여기 K...
1: K 뷰티가 써있잖아요. 우리 보고 오라는 소리야.
0: K 라이프 스타일도 있네. K 푸드도 있고. 뭐야, 왜 이렇게 많아?
1: 여기가 완전 K 브랜드로 완전히 모아주는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1: 우와! 향이 너무 좋아.
0: 그러니까.
1: 한국의 색을 K뷰티에 너무 잘 넣으시는 것 같다.
0: 그러니까.
1: 색감도. 이게 그거잖아요. 병풍. 자기 또 병풍으로 또 이렇게 한국의 그런. 네. 멋을 완전히 살렸습니다.
0: 이거 뭐야?
1: 한국 그. 향수인가 봐요.
7: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7: 워리어라는 향수고요. 시트러스랑 샌다로드 잔향으로 문을 열고 나서는 결심을 좀 해야 해봤습니다.
0: 오.
7: 일단 7시간

0: 오, 7시 아니야.
1: 오!
0: 오! 오, 되게
2: 오, 저랑 잘 어울리네요. 어,
3: 감사합니다.
2: 예.
0: 네. 어? 좀 좋아요.
2: 한번 맡아 보세요. 너무 좋죠.
0: 낙이냐고.
2: 저희가 또 뷰티라서 네. 협찬도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파워스토어를 아,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많은 브랜드들이 있네.
2: 우와. 펫 이너뷰티도 있어요. 네. 다 이게 한국 K 브랜드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4: 스콥. 이 사람 한쪽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에 있으신 분이고
2: 마음껏 푸시고
4: 10초 후에 2위에 있는 거 다 드릴 겁니다.
2: 아, 진짜요?
0: 오케이.
4: 기대됐나요?
0: 네, 좋습니다.
4: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2: 아, 잠시만요.
4: 아직.
2: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4: 왜 이래, 이거. 4, 3, 2, 1.
0: 이게 뭐야?
4: 거기까지.
0: 좋습니다.
4: 고객님한테 너무나 필요한 패디팁.
0: 예?
4: 이것도 패디팁.
0: 이게 뭔 일이래?
2: 이게 뭔가 이거 안 됐는데 뭔가 다 빠져나오네. 뭔가 있었는데.
0: 이 시스템이. No.
2: 오! 할 말이 없네요.
0: 네? 네,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4: 아, 그럼요. 그럼요.
0: 어,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2: 어, 감사합니다. 이런 또 재미난 이벤트까지.
0: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
2: 야, 괜찮다.
0: 어, 나쁘지 않다.
2: 또 와이어스 눈썹이 송아지 눈썹이라서.
0: 네, 송아지 눈.
2: 잘 어울리겠네.
0: 예. 야.
2: 야, 좋다. 정말 재밌네요. 다양한 이벤트도 있고.
0: 네. 너무나 재미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외국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브랜드들 K뷰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송소동 오셨을 때 이렇게 팝업스토어를 했을 때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오늘
2: 인터뷰의 네. 제품을 토대로 또 네. 리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2: 자, 리뷰하러 가보시죠.
0: Let's go!
2: 관리하는 남자를 위한 리얼 뷰티템. 오늘 맨즈 뷰티템을 주제로 추천을 받아왔는데요.
0: 와우.
2: 오늘도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0: 예, yeah, 좋은 제품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맨즈 뷰티니까 또 저희가 맨 주인공 아닙니까?
2: 맞아요.
0: 맨, 오 맨. 그래서 오 맨. 이건 더 알아보고 싶다 하는 제품 세 개를 이렇게 또. 가져와봤습니다.
2: 이 세 개라면 맨즈 뷰티를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 예. 저희가 객관적인 리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리얼하게. 자,
2: 첫 번째 리뷰템.
0: 짜잔.
2: 닥터지 그린 마일드 업산 플러스.
0: 와우.
2: 제가 또 이제 오늘 인터뷰하면서 네. 많은 가르침을 얻었잖아요.
0: 맞죠.
2: 뭐였어요?
0: 남자는
2: 그쵸?
0: 선크림만 잘 발라도 반은 간다.
2: 이야. 그만큼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0: 맞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2: 그렇죠.
0: 민감하고 여린 그쵸? 피부를 위한 징크 옥사이드 함유 무기 자외선 차단제.
2: 그렇죠.
0: 뭔 말이에요?
2: 그럴 줄 알았습니다.
0: 네.
2: 자외선 차단제에는
0: 네.
2: 무기자차, 유기자차라고 하는데 무기자차는 이제 물리적으로 차단, 피부의 겉에서 막아주고
0: 네.
2: 유기자차는 화학적으로 차단해줍니다.
0: 오.
2: 피부 속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네. 이제 그 자외선을 막아줘요.
0: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기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네요.
2: 맞아요.
0: 이게 인기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이제 민감성 피부에도 딱 맞을 만큼 순하고 맞아요. 오줌으로 피부를 보호해준답니다.
2: 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방탄 선크림입니다. 방탄복이에요, 거의. 자, 이제 그럼 진짜로 발라보고 리뷰를 해봐야겠죠?
0: 아, 그럼요.
2: 자, 개봉해주세요.
0: 네, 이 정도 바르면 될까요?
2: 네, 그만.
0: 아, 그만.
2: 선크림 치고 굉장히 가벼운 좀 이렇게 그런 제형인 것 같아요, 봤을 때. 네. 이게 그냥 정말 완전 물처럼 살짝.
0: 오, 완전 물인데?
2: 완전 좀 약간 가벼운 크림 같은 네. 발림성이에요. 발림성도 굉장히 부드럽게 네. 슥슥슥 발립니다. 그 와이어씨 너무 많이 짜가지고.
0: 아, 미안해요.
2: 근데 사실 진짜 많이 발랐잖아요?
0: 오.
2: 보이시죠? 배탁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와. 이 정도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무기자차는 이제 딱 바르면은 배탁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네. 엄청 호불호 갈려요.
0: 네.
2: 그래서 무기자차를 잘 안 쓰시는 분도 많은데 오, 이 정도면은 없어요 거의.
0: 어, 흡수량도 좋은 것 같은데 바로 뭔가 티가 안 나.
2: 오, 저 놀랐습니다 진짜 이거는. 마무리감도 네. 끈적이지 않아요. 아, 좋은 끈적입니다. 아, 이 정도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0: 아, 그럼요.
2: 끈적임의 테스트, 끈적임 테스트죠.
0: 그 테스트?
2: 완전 초호화 제작비로 준비된.
0: 아, 정말 그 화학적으로도 증명된.
2: 사이언스, 완전.
0: 예. 네.
2: 짜라란.
0: 사이언스.
2: 제가 봤을 때 이거 쓰던 종이 같은데 맞나요?
0: 그대로 그 딱 가져오신 거 아니지? 좋습니다. 재활용인데 완전?
2: 괜히 못 풀 수도 있는데 괜히 긴장돼요.
0: 네.
2: 자, 뿌릴게요.
0: 네. 그러고 이제 한번 이걸 내려가야 어. 되겠죠?
2: 자, 갑니다. 이거 리얼입니다.
0: 리얼.
2: 1, 2, 3.
0: 오! 아니, 이렇게 붙지 않아.
2: 이거 진짜 리얼이었어. 리얼이었죠. 됐습니다. 과학 테스트 끝.
0: 과학 테스트 끝. 우린
2: 깔끔했어.
0: 확실했어. 무조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2: 오, 좋네요.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0: 제가 원래 선글라스 잘 안 바르는데 이렇게 보면은 딱 저한테 알맞는
2: 맞아요,
0: 제품이지
2: 맞아요.
0: 않을까 싶습니다.
2: 와, 너무 좋습니다.
0: 네, 좋아요. 그럼 다음 제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2: 네. 이거 챙기세요.
0: 아, 맞다. 까먹으면 안 돼.
2: 다음은 이제
0: 네.
2: 색조로 가봅시다.
0: 아우!
2: 짜란!
0: 짜란!
2: 요즘 남자들도 셀프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0: 맞습니다.
2: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자연스러움이죠.
0: 아, 자연스러움, 내추럴.
2: 내추럴이 진짜 중요해요.
0: 내추럴. 남자들은 좀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추럴함이 그쵸. 더 드러나는
2: 꾸안꾸.
0: 게 네, 꾸안꾸. 좀 더 그러면서 멋있음 이게 드러나는 게 또 좋은 것 같고 또 로션인데, 파운데이션인데, 비비크림인데 다 이 제품. 또 여기 보면 티 안 나는 남자 외모 치트키.
2: 치트키? 어, 치트키라는 단어 쓰기 쉽지 않은데.
0: 맞아요.
2: 자신감이 넘칩니다.
0: 맞아요. 이거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솔직히 그쵸, 말하면. 그쵸.
2: 진짜 얼마나 치트키인지
0: 네.
2: 깐깐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와이어씨가 테스트 해볼 거예요.
0: 네.
2: 오, 저 이렇게 펌프형입니다.
0: 네.
2: 제형을 먼저 봐야겠죠? 오, 바르면서. 아니요, 아니요.
0: 아니요, 아니요. 아니, 우리 저희 리얼한 아유, 리뷰를 위해서.
2: 제가 아, 뭘 덜 합니까?
0: 저.
2: 야, 오, 오, 오.
0: 오!
2: 괜찮다.
0: 아, 근데 나쁘지 않은데?
2: 저희가 진짜 많이 발랐잖아요.
0: 네.
2: 제가 느꼈을 때는.
0: 네.
2: 아까 그 발랐던 선크림이랑 비슷하게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게, 뻑뻑하지 않게.
0: 맞아요.
2: 발립니다. 실제로 뭐랄까. 아까 진짜 많이. 아, 손은 좀 밟지 말자. 진짜 이게 많이. 이런 컬러 로션을 네. 잘못 바르면 엄청 이제 막. 막 투톤이 된다고요.
0: 네.
2: 근데 자연스럽게
0: 네.
2: 커버업이 살짝 됐어요.
0: 스며들었어요.
2: 진짜 통보정이 살짝
0: 네.
2: 된 것 같아요. 렌즈 뷰티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네. 양 조절을 못 합니다.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닌데
0: 맞아요.
2: 많이 바르는 게 이제 좀 좋다고 생각하셔서 많이 바르면 또 이제 어? 이 제품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네. 또 처음 입문자분들도 이렇게, 네. 이렇게 딱 하실 때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니까
0: 네.
2: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0: 좋아요. 이제 뭐 그렇게 끈적이진 않은데 또 저희 사이언스로 한번 확인해봐요.
2: 해요?
0: 어. 과학적으로 한번 확인해봐요. 한번 꺼내주시죠. 쉽게 보여주는 거 아닌데.
2: 그러니까. 자.
0: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2: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0: 와. 완벽.
2: 아니야, 아니야. 너무 객관적이지 않았어.
0: 아,
2: 눌러봐야 돼.
0: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봐봐. 눌러.
2: 됐어. 이렇게 하죠. 자, 하나.
0: 할게요. 하나, 둘, 셋. 셋. 진짜야. 한번 눌렀잖아요.
2: 이야.
0: 리얼 리뷰.
2: 사실 남자들은 좀 끈적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0: 맞아요.
2: 약간 싫어할 만한 그런 부분들 좀 없앤 것 같아요, 확실히.
0: 남성분들이 사용할 거를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2: 진짜 저희 이거 그런 게 광고 아예 아니잖아요.
0: 어, 광고 주셨으면 좋겠긴 해요.
2: 아도나산이 진짜 아리랑, 네. 아리랑 카드.
0: 네. 지금까지 저희 사실 저번부터 저희 리뷰하면서 느꼈지만 와닿는 건 많이 없었잖아요. 완벽한
2: 어, 맞아,
0: 제품들
2: 맞아.
0: 많이 없었는데 어. 오늘 같은 경우는 두 번째까지가 뭔가
2: 어, 괜찮은데?
0: 어,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어. 아무튼 다음 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2: 좋습니다.
0: 네.
2: 자외선 차단과 이제 네. 얼굴 톤 보정까지 맞췄잖아요.
0: 네.
2: 그럼 뭡니까?
0: 입줄?
2: 입줄이 뭐야?
0: 입줄?
2: 색조 한 스푼 가야죠.
0: 아, 색조 한 스푼 가야죠.
2: 맞습니다.
0: 맞습니다.
2: 성수동 네. 그루밍족의 추천템입니다.
0: 아, 맞아요.
2: 바로 브레이크 씬 글로우 틴트.
0: 네. 이 요즘 남자들도 이제 립은 진짜 포기 못 한다고 합니다.
2: 맞아요, 맞아요.
0: 자연스럽게 맞아요. 나오면서도 이쁘게 나와야.
2: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또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2: 네. 또 이 틴트의 특징을 보면 하루 종일
0: 네.
2: 또 24시간 색깔이 유지되는 착색 틴트라고 합니다.
0: 오.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확인해 봐야 돼. 24시간이
2: 그쵸.
0: 말이 24시간이지 사실 24시간일 수는 없어요.
2: 맞아요.
0: 형 입술로 해요?
2: 아니죠. 또 이제 뷰티 이제 한층 계속 배워야 되는 와이어 입술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0: 제 입술로?
2: 네. 자, 좋습니다.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어, 뭐 볼펜 같이 생겼어.
0: 우와, 아니 근데 디자인 이쁘다.
2: 오.
0: 와요.
2: 향. 맛난 냄새. 무향이네요, 그러면.
0: 무향이 좋은 거 아니에요?
2: 무향입니다.
0: 네. 네. 입술에 바르기 전에 한번 형 손으로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2: 손등에 먼저 색깔 어떤지. 해볼게요.
0: 네. 오.
2: 엄청 레드립처럼 강렬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자연스러운 일단 생긴 것 같거든요. 아, 내가 솔직히 말해서 손등에 발라서 잘 모르겠어.
0: 이제 내 입술에 발라보면 되지.
2: 와, 오, 뭐야? 착색이 됐네. 근데 안 지워지는데요?
0: 어 근데 유지력이 대단하다는 거 아니야?
2: 안 지워졌어요.
0: 지금 24시간 가는 거 아니에요?
2: 근데 또 막상 또 이제 입술에 발라보면 다를 거기 때문에 네. 와이엇 입술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가 제대로 된 리뷰를 위해서 제 입술을 지웠습니다.
2: 완전히 이건 연예인으로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또 네. 이제 뷰티 온앤오프를 위해서 입술 지웠습니다. 방송에서 예. 딱 진짜 뭘 많이 바르면 안 돼 이런 거 네. 초보자들은 많이 바른다. 하지만 우리 고수니까 세 번 정도 딱딱딱 찍더라고. 이 정도. 자, 랄랄랄랄 하세요. 어? 괜찮은데? 오, 자연스러운데? 아까는 거의 뭐 가뭄이었는데 지금은 좀 혈색이 돌고 있는. 봐봐, 나 봐봐. 가만히 있어줄래? 가만히 무표정으로 봐줄래? 오! 보니까 한번 바르면 또 이 너무 글로시한 광택이 네. 나다가 네.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네. 이 착색이 돼서 자연스럽게 오, 이 사람이 입술인가? 정도로 자연스럽게 된다고 합니다.
0: 와,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뭐 불편함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땐.
2: 맨즈 뷰티의 최대 관건은 네. 귀찮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0: 맞죠.
2: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한번 딱 바르고 네. 24시간 유지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맛은 어때요?
0: 없어요.
2: 맛 있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0: 네, 맛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네.
2: 자 이렇게 네.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 아 다요. 시작. 뭐였니?
0: 어디 갔냐?
2: 주머니 가져왔어. 너가 절. 이거 챙기세요.
0: 아 맞다. 까먹으면 안 돼.
2: 절도했잖아 너가.
0: 아 맞다. 내가 절도했구나. 좋습니다.
2: 자 각자 원픽을 뽑아서. 리뷰북을 만들어야겠죠?
0: 맞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골라봐도 될까요?
2: 아 그러세요.
0: 저는 이미 콕 집었습니다.
2: 아,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 오? 이 제품을 가겠습니다.
0: 왜죠?
2: 저도 이제 뭐 라이브 방송이나 할 때마다 좀 쿠션 살짝 좀 귀찮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이런 컬러 로션 이런 걸로 한번 발라보고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네. 아까 좀 진짜 듬뿍 발랐는데 자연스럽게 이 커버가 되는 모습을 보고 괜찮은 제품이다.
0: 오.
2: 자연스럽게 톤 보정이 된다.
0: 맞습니다.
2: 생각해서 이 친구 골라봤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한번 리뷰북 한번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2: 자, 가겠습니다.
0: 네.
2: 이제 착착착이야.
0: 이게 바로 그냥 나온다니까 이거는 느낌이 와.
2: 나는 바로 이제 찍어야지. 이거 나올 동안 다른 걸 하는 거지.
0: 맞지요.
2: 저 오늘 컨셉 딱 있어요.
0: 뭔데요?
2: 말해줄 수 없죠. 무슨데?
0: 컨셉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2: 단순한 게 아니라 미니멀이라고 하죠. 우와. 그러니까요. 저는 에스콰이어예요.

0: 나 끝났어 난. 어 진짜 나 끝났어.
1: 좋은데?
0: 어 빨리 해라. 빨리 퇴근하시게.
1: 오케이.
0: 만드는 동안.
1: 네.
0: 저 이제 또 가겠습니다.
1: 네.
2: 나는 몰라.
0: 저 오늘 컨셉은 굉장히 미니멀. 깔끔한 이런 도시의 그 맨, 시리맨 같은 느낌의 좀 그런 지면 잡지에 있는 그런 페이지를 좀 이용을 해봤고요.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밑에 뭐라 써있게요? 맨오브맨. 그리고 미니멀 커버 로션 라인 난이션. 그리고 멋있게 해시태그 제 아이디 팔로우해주세요. 라이트 페이지 블랙 이런 완전 무채색으로 딱 했지만 이거 하나 포인트 끝. 끝났어. 어 나 제일 마음에 드는데 오늘. 일단 저 마음에 들어. 이런 게 멋있는 건 나중에 돌아보잖아요. 깔끔한 게 아 이게 오래가요. 지저분한 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딱 씽. 아 나 만족합니다. 저 걸어놔도 되겠다. 저 걸어놓을게요. 우와 뭐야 오브제 아니야? 오야 원래 있었던 것 같아. 작품이잖아. 아휴 빨리 하자.
1: 그걸 끝났어 끝났어.
0: 오 괜찮네. 잘해. 뭐야 배우니 이런 거?
1: 아니
0: 소년미가 좀 있어 이런 거 할 때.
1: 맞아
0: 이런 거 왜 재미가 엄청 그런

0: 나 이런 거 엄청 좋아해.
1: 우와. 야.
2: 확연한 차이가 있네요. 확실히 제품에서 영감을 얻고
3: 색감.
2: 그렇죠. 영감을 얻고 색감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3: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일단 초록색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린 마일드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살렸고 민감하고 여린 피부를 위한 징크 옥사이드 함유, 무기 자외선 차단제.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2: 그렇죠.
3: 설명란을 여기다가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예. 민감 피부 1등선. 오. 그리고 내 사진. 오. 나이스.
2: 자, 전 세계 남성분들 모두 주목! 오늘 추천 제품들 꼭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오늘부터 관리하는 남자로 거듭나세요.
3: 예.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더 알찬 아이템으로 찾아오겠습니다.
2: 안녕.
3: 예.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감성을 담은 음악 디셈버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음이 아주 매력적인 대피리와 피아노 선율이 함께한 서정적인 무대였고요. 오늘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는 요즘 국악 플레이리스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무대는 개성 있는 젊은 국악인 삼산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삼산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신만의 음악 스타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젊은 국악인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음악가들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음악 모르겠어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음악에서는 이 K-POP과 우리 음악이 만납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팀 노자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노자는 놀아보자라는 뜻이고요. 소리꾼 박자희, 대금 연주자 한충은, 그리고 K-POP 퍼포먼스 크루 VIP, 거기에 가수 겸 DJ 제키 초이가 함께합니다. 오늘 무대가 팀 노자의 첫 번째 무대라고 하니까 더욱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0: 나 음악도 식은 게 재밌더라. 나 너무 진지하면 귀가 뜨거우니까. 나 세상은 또 그렇더라. 뜨겁지 않게 살려면 또 만만한 일 아니더라. 이렇게 저렇게 미지근하게 그냥 먹고 살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 되게 어렵더라. 입에 풀칠하면서 음악한다고 뭐라도 만들어내는 게 별 재미는 없더라. 이런 음악 누가 듣나 생각해보면 어지럽더라. 그럼 어떡해, 굶어 죽어?
1: 아니 아니 잠깐 생각해보자.
0: 그럼 어떡해, 굶어 죽어?
1: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0: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으고 이미 모으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으고 이미 모으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막 모으고 이미 모으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으고 이미 모으고 그냥 빌어.

0: 상승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음계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선법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조성이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모르겠어.
2: Yeah, DJ Jackie Choi, the Noja collaboration. Are you ready? Yo, get ready. Everybody, make some noise.

네, 아 이게 바로 요즘 강강술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팀 노자의 무대 감상하셨습니다. 아, 요즘 국악 플레이리스트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가끔 국악을 이 나이 많은 분들이 하는 음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요즘 이 국악을 공부하고 있는 젊은 국악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요즘은 우리 음악을 좋아하고 배우는 그런 어린이들도 많고요. 이 다음 무대에서는 이 국악 꿈나무 최아임 어린이의 무대를 만나보실 텐데요. 이 춤이 친구 같다라고 말하는 우리 최아임 어린이는 한영숙류 태평무를 준비했고요. 또 계속 이어서 국악 동요를 두 곡 연속해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2학년 이지아 어린이가 에헤라디아를 불러줄 텐데요. 즐겁고 신이 나면 에헤라디아라고 한다는 그런 귀여운 노래고요. 계속 이어서 초등학교 1학년 김지우 어린이는 장서는 날을 준비했습니다. 장날의 신나고 재밌는 모습을 아주 흥겹게 노래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최아임, 이지아, 김지우 어린이의 무대 차례로 만나보시죠.

오늘 많이 많이 덥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이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 좋겠네요. 워낙 밖에서 그림 그리는 거 아웃도어 활동 얘기를 해서 너무 뜨거우면 그림 그리느라고 약간 집중하고 있으면 모르면 새까맣게 타거나 잘못하면 이제 일사병 걸리는 거고 뭐 비 올 때는 그냥 우산 쓰고 그리는 거고 그리면 좋죠 뭐 쾌적하고.

마을버스 탈까 아니면 걸어갈까 좀 고민을 했는데 워낙 여기 성북동 길이 걷기 되게 좋은 길이기도 하고요. 오늘 날씨도 좋고 그래서 동네 구경하면서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길로 복귀 되기 전에는 성북천이었네요. 확실히 이게 큰 길 아니고 이렇게 약간 산에서 내려오는 구불구불한 동네길은 다 이런 천이었어요. 냇가. 성북천길 결국은 따라서 올라가겠는데요.

예전에 여기 국수먹으러만 와가지고 몰랐는데 이렇게 낮은 건물들이 이렇게 예쁘게 있는지 몰랐어요. 꽃들도 되게 예쁘게 조성을 해놓고 동네 사람들이 되게 동네를 사랑해서 이렇게 가꾸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징어 게임이랑은 조금 다르고 사방치기인데. 어렸을 때 이거 골목에 그리고 많이 하긴 했었는데. 원래 여기다가 놓고 첫 번 여기서부터 놓고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거 너무 먼데? 으짜! 짠! 으쌰! 짠! 짠! 어우, 힘들어.

어떤 시인들이 있었는지 이름을 조금 쭉 보고 왔는데 같이 모여서 이 동네를 되게 좋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누구의 방 들어오는 것처럼 실내의 느낌도 있고 바깥에 있어서 실외의 느낌도 있고 나무 아래에서 약간 마당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북동 성당이 있네요. 되게 예쁘게 지어진 성당이고 오래돼 보여요. 그리고 되게 작은 마당에 들어오는 느낌이죠. 약간의 옆으로 들어가면 이제 또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아마 이 시절에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 그렇거나 성당들이 그럴 텐데 그 벽돌 건물들이잖아요. 요게 주는 그 아늑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정동에 있는 그 프란치스코 성당이라던가 뭐 외국 여행 가면 이제 성당들 많이 그리기도 하죠. 이런 것들도 있고 국내에서는 성당 그렇게 많이 그려보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건축 양식에 따라 다를 텐데 그 중간에 큰 첨탑이 하나 있고 옆으로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근법이나 이런 것들 소실점 좀 생각해서 그리면 좀 더 명확한데 여기도 비슷한데 이렇게 건축물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약간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윤곽선을 먼저 좀 그려서 전체 모양을 좀 잡아놓고 그 안에 있는 건축물들을 뭐 앞에, 옆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맞춰서 나가는 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긴 분명히 길상사라서 절에 왔는데 되게 성당 느낌에 하고 뭐 성인들은 모두 다 이렇게 비슷하게 좋으신 분들이니까. 절에 안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되게 세련되니까 또 되게 어울리네요.

예전에 왔을 땐 이 위까지 안 올라왔었나 봐. 여기 법정 스님 진영각이네요. 저도 불자는 아니지만 법정 스님은 워낙 유명하시니까. 법정 스님. 법정 스님 유골 여기다가 모신 곳이네요. 되게 고즈나큰 곳에다가 모셨다.

예전에도 왔을 때 이 금객전 바로 옆에는 이 동그란 아치형 문이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이게 아마 절이었으면 이게 없었을 것 같은데 옛날 약간 고급 이런 식당이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축물 모형, 건축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약간 예쁜 정원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있어서 여기를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한옥이나 한옥의 기와를 그릴 때 가끔씩 이제 붓펜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뭐 서예 붓이라고 볼 수도 있고 캘리그래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붓이기도 한데 이게 붓끝으로 그리면 얇은 것부터 조금 거칠게 하면은 갈필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한옥의 기와 느낌과 약간 비슷한 맞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좀 그려보려고 해요.

오늘 한성대 입구역에서 시작했는데 그곳에서의 그 넓은 느낌으로부터 시작해서 약간 동네 골목으로 들어오면서 동네 사람들끼리 같이 뭔가 가꾸는 것 같은 화단, 뭐 같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공간도 있고 작은 또 골목을 들어서면 성당 같은 것들도 있었고 결국은 여기서 한 10분 사이 정도로 잠깐 더 올라왔더니 이런 숲 속에 절이 나오는 이런 되게 다이나믹하게 달라지는 이 오늘의 여행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상사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곳도 꽤 많이 있거든요. 나무도 많고 의자도 많고 이래서 여름이라도 잠깐 그 여름의 더위를 좀 피해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잘 활용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0: Thunderstruck. 아, 어렵네.
1: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견지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지떼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낚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약하면서도 아주 섬세합니다. 이런 것들은 작은 사이즈의 물고기들을 가지고 주로 낚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평면으로 민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큰 낚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낚시는 주로 큰 물고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렇게 바닥에 꽂는 거예요. 바닥에 꽂아뒀다가 물고기가 낚이면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간단하게 이 견지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현장에 가서 더 상세하게 그리고 더 재미있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0: 감독님.
1: 네.
0: 견제 낚시 해보셨어요?
1: 처음 해보죠.
0: 처음 해봐요?
1: 요즘 누가 이런 걸로 낚시해요?
0: 아유, 이게 우리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건데 저는 얼마나 해본 것 같으세요?
1: 제가 봤을 때는 좀 해보신 것 같은데
0: 저도 수없이 했죠, 책으로.
1: 책으로? 역시 입으로 낚시하신다는 전통 견제 낚시잖아요. 언제부터 이거를 시작했죠?
0: 기록으로는 고려시대에도 기록이 있어요.
1: 네.
0: 한 1000년 정도는.
1: 1000년이요?
0: 사실은 500년. 그 앞에도 있었을 거니까 1000년 정도는 될 수도 있다. 근데 아까 그 1000년은 그냥 그 잘라주세요.
1: 어쨌든 1000년 가까이 된 낚시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잡힐까요?
0: 아유, 잡히죠.
1: 진짜요?
0: 견제가 크게 세 가지예요. 얼음 빙판 위에서 하는 얼음 견제가 있고, 배 위에서 하던 배 견제가 있고, 여울 견제가 있는데, 빙판 위에서 하던 얼음 견제로 더 많이 잡았어요. 특히 한강이라든지 대동강에서는 한겨울에 견제로 낚아올린 물고기로 한양에 있는 백성들이 겨울에 단백질을 공급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 그러면 이 견제 낚시를 하셔가지고 어떤 종류의 고기를 잡으셨나요?
0: 플라스틱으로 된 견제를 가지고 피레미, 피레미죠, 피레미. 피레미는 종종 잡았어요.

0: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1: 선생님, 입으로 낚시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입으로 낚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2: 입으로 낚시는 해본 척. 일단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강의할 때 이제 뭐 견진 이네들 해봤냐? 뭐 견진은 이런 거다. 한번 해본 사람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큰 차이죠.
1: 이게 입으로 하는 낚시입니다.
2: 역시 영화 감독답습니다.
1: 그럼 여기 지금 이 강에서는 우리가 이 견진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어종은 뭐가 있을까요?
2: 뭐 쏘가리도 잡을 수 있고 많죠. 뭐 있는 건 다 잡을 수 있죠. 처음 이 견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색다른 맛이 있다. 시원한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자연을 만끽하면서 하는 이게 매력이네요.
1: 힘든데요?
2: 이걸 빡세다고 하시면은 곤란한데.
1: 첫날부터 너무 이렇게.
2: 아, 뭐 앞으로 여정은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든 곳이죠. 아, 방금 입질을 처음으로 왔어요.
1: 입질이 왔어요?
2: 툭툭 하고 이제 소식이 없네.
1: 바다 거신 거 아니고요?
2: 바다에서는 날아다니는데 이거 하천에 왔더니 영 안 되네. 용왕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1: 용왕이라고 하기엔 좀 뭔가. 이게 예전에 그러면 쓰던 이런 견지 낚시 때는 네. 주로 어떤 재료로?
2: 이거 대나무로 했죠. 그 옛날에는 강가 강변 마을에는 이게 필수품이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누구나 이거 만들 줄 알았죠. 어, 잠깐만요. 잡혔어요.
1: 어, 왔어, 왔어?
2: 아니다.
1: 걸리
2: 걸렸다.
1: 지구를 잡으셨네요.
2: 야, 아이, 잡힌 줄 알고 좋았는데.
1: 고기 걸린 거랑 바닥 걸린 거랑 감을 못 잡으시네.
2: 아유. 큰 거, 아니, 잡혔다.
1: 잡혔어요?
2: 아니네.
1: 아이씨. 아, 진짜 감을 못 잡으시네.
2: 아니, 아니. 야, 이게 견제는 또 느낌이 다르구나.
1: 근데 선생님 기록자로 계속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뭐 민속 박물관에서 네. 일을 한다 이러면은 네. 주로 이제 거기서 뭐 유물 같은 거 관리하고 뭐 행사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니실 수 있는 뭐 어떤 특별한 능력 같은 게 있으신가요?
2: 능력이라기보다 네. 이제 유물과 관련되는 것들을 현장성 박물관 안에서 수장고 전시실 안에서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것들을 현재를 기록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그것들을 사라진 거 가지고 기록하면은 뭐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지금을 충실하게 기록해놔야지 미래가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기록하러 다니는 거죠.
1: 네, 항상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짧게 얘기하시는 법이 없네요.
2: 아,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아, 제 이거 낚시하느라고 지금 제 차 양쪽으로 긁힐 것 같은데 아, 이거 우리 박물관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차를 기증시켰어요. 시간상으로 비슷한데 내가 잘하는 척벽강으로 갈 걸 그랬나?
1: 근데 거기는 좀 확률이 있어요?
2: 많이 잡죠. 저 뭐 플라스틱 가지고도 잡았으니까. 그게 경치는 여기보다 더 좋은데.

0: 오늘 고기 못 잡으면 적병강 앞으로 6개월 동안 안 옵니다.
1: 오케이. 선생님. 예. 이거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예? 아, 아, 이거 첫날부터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0: 이거 참 면목이 없네요, 이거.
1: 아니, 뭐 넣으면 바로 나온다면서요.
0: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러지?
1: 아, 낚시가 쉬운 게 아니에요.
0: 정말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거.
2: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1: 자, 처음 해보는 견지 낚시 제대로 당하고 갈 건 같습니다. 창희쌤, 네? 입으로 낚시하셔야 되는데 오늘 너무 조용한데요? 갑자기?
0: 입으로 낚시해야 되는데 지금 할 말을 잃었어요. 나 여기 있어. 없어. 물고기 없어. 카메라. 너도 고생이 많아.
3: 좌측이 확 날려 그래.
0: 야,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 와.

0: Rukia, don't we look like we belong at an amusement park today?
1: 그러고 보니 당장 바이킹 타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0: Totally. So Rukia, what's your favorite ride?
1: 전 완전 롤러코스터 파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너무 신나는데요? 형은요?
0: We are the merry-go-round, 회전목마. You know, I'm not very good with rides, you know.
1: 허거덩거덩스. 진짜요? 근데 반전인데요, 진짜?
0: But still, amusement parks always get me excited. Just being there is so much fun.
1: 오, 근데 지금 제 기분도 딱 그래요. 다음 무대 만나볼 생각에 진짜 너무 신나고 설레고 진짜 말이 완전 난리 잡았어.
0: Then, shall we jump right into the next performance?
1: 좋습니다. 자, 뮤직 스톱!

0: Simply K-POP! 네,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에 초면착 해보는 시간, 뷰티 코너입니다.
1: Yes, we'll capture artist's best visual moment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1: The high-end refreshing idols, it's Aided! Welcome!
2: Yeah!
3: Yeah. 네, 인사드립니다. 둘, 셋! 아이디! 안녕하세요, 아이디입니다! 와!
0: Yeah.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싱글 Fly 제목부터 자유로운 바이브가 물씬 느껴집니다.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저희의 이번 앨범 Fly는 아이디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낸 앨범인데요. 안에 수록된 곡들도 자연스러운 에너지가 가득 담겨 있으니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맞습니다. 저희 Fly라는 곡은 저희의 자유로움 그리고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담아서 그 시원한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1: Yes, we watched the Fly music video and it was so refreshing. 완전 청춘이에요.
0: 맞아요, 진짜. 아니 완전 청춘물 그 자체. Yes. 혹시
3: 좋습니다.
0: 안무 포인트, 안무 동작 포인트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5: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저희 안무 포인트는 이제 뮤직비디오 언급해 주셨으니까 뮤직비디오에 비행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맞아요. 비행기 기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핸들을 한번 꺾으세요. 오른쪽 꺾고 이 레버를 당기고 이 프로펠러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포인트 안무가 완성되는데
4: 맞습니다.
5: Yeah. 그렇습니다.
0: 아, 아니 저도 뭐지? 뮤비를 봤는데 춤이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5: 감사합니다.
6: 너무 청량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0: 그래서 저희도 추고 싶어서 연습을 해봤거든요. 혹시 한번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5: 네, 너무 잘 추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0: 가볼까요?
5: 네, 네.
2: 파이팅! 준비하시고.
3: 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뮤직 큐!

0: 또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네.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볼까요?
1: 네. That's why we have a global fans joining us online. Let's bring them out and have a chat. Hi there.
2: Whoa, whoa. Oh.
3: Hello.
1: Hi there. Hello.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3: Hi, my name is Yanyi and I'm from Malaysia.
1: Hi. Hi, hi Yanyi. Okay. So here's a question. You're looking really stylish today. Your outfit looks a little familiar somehow. I heard you were inspired by Aidit's style. Is that right?
3: Yes, so this t-shirt is actually from Aidit's fan con. So it was the best memories for Aidit and also with it. And the t-shirt and also the jeans combo and the new era snapback is also something like Aidit has styled themselves in their fly music video.
1: Wow. Aidit core가 느껴지는 룩을 입었다고 하십니다. That's amazing. So I heard you brought something special to show Aidit today. What is it?
3: Yes, I will be singing a short cover of Attention. Are you guys ready? Here we go.
1: Okay, you can go ahead.
0: Let's go.
2: Let's go. Let's go.
3: When I'm popping up, everyone's quiet. Hey. Scrolling up and down, jump a little quad chain. Hey. Oh, you just pay attention. No one wants your reaction. Gotta kick it up, breaking the quiet. Sumo got a need, make him all try. Oh, you just pay attention.
0: You know, running like that. Yeah. 와 멤버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2: 완전 지금 감격했습니다. 어텐션 커버 네. 처음 보는데 진짜 감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4: 완전
5: 정말 긴장해야겠어요.
4: 완전 소울이 넘치십니다. 아,
1: nice. You're very soulful.
3: Thank you.
1: Okay, Yanyi.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Aidit today, so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okay?
3: Yes. Could each of you tell us the key styling point of your outfit for today?
1: 아, 네, 오늘의 의상 키 포인트를 한 번씩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4: 네,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디 이번 플라이 느낌이 자유로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심플한 룩에 목걸이를 포인트로 줘봤습니다. 오,
1: 저희가 잘 어울리네. 넥클리스 for the point today. 네. 오케이, 역시 한 번 더 소개해
4: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 좋습니다.
4: 네, 오늘 저의 이 포인트는 일단 신발인데요. 제 신발을 좀 카모플라주 패턴으로 신어서 약간 포인트 줘봤고 균형 잡기가 쉽지 않았네요. 그리고 저희 곡이 또 시원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반바지와 이 반팔 티로 매치해봤습니다.
1: Okay, so, okay, so since their concept is pretty refreshing, so we got to point out for the camouflage shoes. So before we move on, I really can't go over this, but can I listen to the real key point over there?
4: Yeah.
1: 지나칠 수 없습니다. 네, 진짜 키가 있으세요.
4: It is my real key point.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진짜 키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진짜 키 포인트가 아니에요.
1: So we got the real key point.
4: 보보보이. 감사합니다.
1: All righ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Let's move on.
3: So when it comes to your everyday style, what do you pay the most attention to?
2: 저는 주로 무채색 계열의 옷이나 조금 뮤트 톤 컬러의 옷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1: 아, 너무 좋죠. 너무 멋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성현씨 혹시 답해 주실까요?
4: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평소에 모자를 좀 즐겨 쓰고요. 그리고 이제 핏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옷을 볼 때 이 핏이 저에게 맞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민하는 편입니다. 네.
1: Okay, so since he's pretty into the caps and he's also looking ahead for the outfits for him if it fits perfectly or not. Okay,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세민씨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4: 저는 저지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저지를 엄청 자주 입습니다. 이상입니다.
1: Okay. So since he loves jerseys, so he has very, very a lot of amount of jersey in his closet. Okay. Yeah. Let's move on. So can we move to the next question, please?
3: Is there a fashion style that you want to try in the future?
1: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패션 스타일이 있다면?
6: 네, 저는 원래 평소에 힙하게 안 입는데 요즘에 좀 힙하게 입어보겠습니다.
1: Oh! Okay, sounds great. So he used to be not hip-hop guy, but nowadays he's trying on and moving on to hip-hop. Okay, sounds great. 혹시 그럼 다음으로 유찬 씨 혹시 들어보실까요?
5: 네, 저 같은 경우에도

0: 인터뷰 투 빅박싱.
1: 빅박싱. 오케이. 할 수 있다면 네.
2: 어. 할 수 있죠.
3: 네, 그러면은
1: 준비된 비트박스가 있을까요?
3: 네, 저희가 또 동요를 비트박스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1: 아, 동요 비트박스.
3: 그래서 저희 이번 노래가 플라이인 만큼 떴다 떴다 비행기를 비트박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4: Yes.
1: Okay, there goes. Let's 자, see.
3: 가보겠습니다.
4: 됐어?
3: 준비됐어. 오케이, 고백.

0: 비행기. 예.
1: 와. 와.
0: Thank you very much. Wow.
2: This is my first time listening this song into a beatbox version. Oh my goodness, that was amazing.
3: 아, 저도
2: that was amazing.
3: 와, 근데 진짜 비트박스에 색소폰에 난리 났네요, 진짜.
2: 그러니까요. 중간에 더블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요,
2: 네.
3: 진짜.
2: 네, 좋았어요. Yanyi, do you think that lived up to your expectations? Did it?
4: Yes.
2: Okay, 대박. Sounds great. So, before we let you go, would you like to say a few final words?
4: First, congratulations on your comeback. I hope you continue to fly and soar higher as I did, and Vidit will always be by your side. And one more thing, I hope that you will come to Malaysia in the future, either for fan con or for fan meeting. We also have lots and lots of good food here for you to try. Love you guys. Sarang hei, Vidit.
2: Wow, that was good touching words.
5: Thank you.
2: 아이들 여러분들이 정말 fly처럼 정말 높이 높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오케이.
3: 네, 예니님 다시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이디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거예요. 네.
0: 와우,
3: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0: 네,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dit is back with a new song, our new song, Fly.
5: Yeah. Yeah.
0: Please
5: yeah.
0: show us.
5: Yes. Okay.
0: Us. Please show us.
5: Okay.
0: Wait a minute.
5: Okay, okay.
0: Wait a minute. Please show us lots of love and support. Thank you.
5: Okay. Thank you.
0: Yeah. Thank you. Yeah. 한국어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5: 한국어로, 한국어로.
0: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씨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Fly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Fly라는 곡이 저희 아이디스 정말 잘 표현한 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고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Attention이라는 곡도 정말 좋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2: Alright, get ready for a stage packed with young energy. Aidit's Fly.
3: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5: 네.
3: 자, 뮤직 스타트.

0: Hey Rukia, the weather's getting hotter these days. Is there anything t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summer?
1: 네, 있어요. 공포영화죠. 여름엔 역시 공포영화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살먹지? 네, 봤는데 자꾸 소름이 돋아서 진짜 더워가 싹 가시더라고요.
0: Exactly. It sends shivers down to your spine. You don't even need air conditioning.
1: 오, 생각만 해도 짜릿하네요. 형은 최근에 재밌게 본 거 있어요?
0: 그럼요. I'm a big fan of zombie movies. This one's super hot right now, Colony.
1: 알죠. 완전 핫하죠.
0: That's right, but I heard the artists coming up next are just as impressive. Introduce them to us, Rukia.
1: Oh, yeah. 벌써 심장이 떨려옵니다. 파격적인 아우라의 엑스라브부터 5세대 자기주차 소디엑 그리고 우주를 노래하는 밴드 원이까지 뮤직 스타!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working at the bank Hong Dan-bi Youth Research.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Three musicians have come together to share Korean traditional music with the world.
1: 저는 트리거에서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는 이송이라고 합니다. 사실 국악기를 딱 떠올리면 바로 생각나는 게 가야금이에요. 이번 투어에는 25줄인 25연 가야금을 사용해서 연주할 예정입니다.
2: 저는 지금 트리거에서 아재행을 연주하고 있는 박필구입니다. 트리거는 말 그대로 이제 방아쇠 점화점인데요. 저희가 서로의 음악에 좀 점화가 되어서 거기서 발생한 음악들이 또 관객들에게 새로운 점화점이 되도록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트리거의 이름 뜻입니다.
3: 저는 트리거에서 검은고를 연주하는 최현정입니다. 검은고는요, 현악기 중에서 가장 줄 수가 작고요. 가장 저음 부분을 맡고 있는데 해외에 유사한 악기가 없고 옛날 그 버전 그대로 특별한 계량이 없이 쭉 그 모습 그대로 이어져온 악기입니다. 검은고를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다는 게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0: Korean string instruments, ready to take flight, are off to their first stage.

0: Varazdin, where European and Mediterranean traditions coexist, was once the capital of Croatia. Though it is a small city with a population of about 40,000, it boasts a rich history and tradition, earning it the nickname Little Vienna thanks to its well-preserved Baroque-era palaces and buildings. In particular, the city transforms into a massive open-air performance venue year-round, with concerts of all sizes taking place throughout the streets, including 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dedicated to restoring and reviving the region's traditional musical heritage.
1: 크로아티아 살면서 처음 와봤는데 되게 도착했을 때 건물들도 유럽의 전통적인 모습이라 할까요? 조금 예쁘기도 하고 아담하기도 하고 고풍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멋있었는데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조금 보다 보니까 되게 여유롭고 좀 이런 그냥 문화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쟁이 차렷 악기고 한음으로 길게 쭉 지속했을 때 되게 거기서 오는 편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로아티아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여유로움이나 편안함이 아쟁의 긴 호흡과 좀 잘 맞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The sound of the Ajeng draws people near. Local interest is running high.
2: Great, thank you. Thank you.
0: The first venue of this European tour is the National Theater, which boasts a history of 150 years. What kind of sound will a Korean instrument produce within the walls of this ancient Western architectural space? The atmosphere during rehearsals is tense.

초반에 음악을 들어보면은 가야금하고 거문고는 그 일정한 리듬 안에서 계속 분박으로 쪼개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아쟁은 그 쪼개지는 리듬 위에 좀 길게 끌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좀 파편들을 조금 이어주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약간 계속 짧게 짧게 끊어줄 수 있는 리듬들을 이어줌으로써 그 큰 흐름이 좀 이어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해주는 이어주는 역할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가사가 없는 음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관객들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좀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터널 속에서 작은 빛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어두운 곳에서 좀 두리번거리고 방황하는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고자 아쟁이 두 줄을 동시에 이렇게 긁는 연주법도 나오고요. 농현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제 현을 이렇게 눌러서 내는 그런 식임새들을 조금 다양하게 많이 활용하는데 전통 어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확률을 처음에 이제 작업을 할 때 해소되지 않는 감정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다를 보고 파도를 좀 보고 와야겠다 싶어서 그때 보고 오면서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다가 내 마음과도 같구나. 그냥 잔잔한 어떤 바람결에도 이렇게 나한테는 큰 파도가 돼서 돌아올 수 있으니 내 마음 좀 바다와 같다. 저희가 좀 다이나믹하고 좀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번뇌나 좀 해소되지 않는 마음들이 해소되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 느끼는 감정이 다르지만은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딱 맞아떨어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 그랬을 때 아 지금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냥 음악의 흐름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음악을 듣고 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거침이 없다 해야 될까요? 그런 음악 에너지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0: I didn't expect, I thought that they were only going to use their fingers when I first saw it. I didn't expect that they were going to use the wand, I don't know what's the correct name of it, and the bamboo stick. I was really surprised by that. Well, it was really beautiful. It was truly breathtaking. But I think that I really fell in love with it. I'm going to definitely listen to it more, search it up and everything. But yeah, it was different, but in a good way different.
1: You have a very great artist with the magic hand, and the outcome is the magic sound. The sound was very peaceful, nature, generally excellent, and really refreshmen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m in contact with your culture. Thank you very much that you bring your spirit of your country, and it's really exceptional.
2: We can call this a success. Korean traditional music resonated even more deeply than the young musicians had anticipated.
3: 국악 현악계의 대표인 가야금 건무가 아쟁 세계잖아요. 그 차이점을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공연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서양 악기에서는 볼 수 없는 울림으로 만들어내는 여음으로 만들어내는 음악들이 잘 표현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4: 되게 오래된 공연장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공연장이 이제 국악기, 한국 음악기가 또 가서 연주를 한다는 게 너무 사실 영광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2: Today, these young musicians have grown another inch. Their starting point was Daegu. Can we go beyond simply preserving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lead a new artistic movement while maintaining our unique cultural identity? At the heart of that question stood the Daegu Culture and Art Center.
5: Daegu의 대표 극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 콘서트하우스 오페라하우스는 서양 음악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통 음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해보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하면 세계적인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아, 이 팀은 투어 단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들이 대구를 넘어서 서울 경계를 넘어서 이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보자. 사실 사람들은 어떤 경연이라고 하면 1등, 2등, 3등, 등수 그리고 뭐 시상금, 상금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데 저희 인큐베이팅 점프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그들의 프로단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작물을 프로페셔널한 음악 감독을 붙임으로써 1대1 멘토링 시스템을 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2: Thus the string trio Trigger, as a group representing Daegu, a UNESCO city of music, demonstrated new possibilities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5: 이 점프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트리거가 1등을 한 이후에 전 세계에 많은 음악 창의 도시가 있어요. 그 음악 창의 도시의 홍보를 대구의 대표 단체로 홍보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라는 협력에 대한 제의가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호주 애들레이드라는 음악 창의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퍼거슨이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그 작곡가를 중심으로 세계 재즈의 날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에 이제 트리거가 그 음악을 이제 국악으로 편곡을 해서 연주를 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 관심을 바탕으로 이제 해외 공연 투어에 대한 제안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발판으로 이제 해외 진출의 시작을 알렸죠.
2: By combining the unique identity of Korean culture with Trigger's own creativity, the three string instruments began to resonate with the world.

0: The hall is already packed.
1: 여기 페스티벌이잖아요. 심지어 음악 창의 도시여가지고 저희가 여기 초청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떨리는데 무려 3회나 공연해야 돼가지고 지금 사실 조금 벙벙해요. 꿈인 것 같기도 해요. 아까 여기 페스티벌 감독님 얀을 만났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너무 이 공연장과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되게 자신감을 얻었는데 조금 많이 떨려요. 지금 손이 차가워졌어. 어떡해.
2: 아까 슬쩍 봤는데 관객석이 많이 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령층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저희 음악이 어떻게 다가갈지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4년선서는 첫 시작이 약간 몽글몽글해요. 아직 박필구 씨가 이제 아르코가 아닌 손으로 이제 뜯는 주법으로 해서 거문고 연주자가 스근이 나왔다가 가야금 또 스근이 나와서 이제 연주를 시작하면서 가는데 흘러간다라는 느낌이 커요. 현현선서는 그래서 듣기가 조금 편안하고 흘러가는 곳에 그냥 내가 어디 있구나.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평범한 하루 같은 느낌이에요.

0: 저 이제 제가 이제 구령을 하거든 이제 이제 국구하면 이제 제가 이거 머리 이렇게 이렇게 국구하면 꾸부려요. 네. 그러면 이제 배 하면 이제
1: 배
2: 배
0: 흥
1: 배 흥
0: 배 흥 배 흥 배
1: 다섯
0: 흥 평시
1: 응?
0: 이제
1: 응? 이렇게 같은데
0: 이렇게 일어나면 저, 이제 그 그다음에 이제 나 가면 네. 그다음에 아헌관 또 이제 의장이 다시 또 와서 그런 똑같은 행동
3: 그럼 저 좋아하겠습니다
0: 사실 이게 다 복받는 일이에요 이거 난 아주 나도 모르게 먼 데서 네. 신이 다 도와주는 거래요 좋은 네. 일이라고요
3: 좋은 일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0: 국구 배
1: 배
0: 흥
1: 흥
0: 배
1: 아, 좀 내려가지.
3: 오케이, 오케이.
0: 흥, 배, 흥, 평신.
3: 네.
0: 일어나시고요.
3: 도와줄 감사합니다.
4: 아, 괜찮아요. 오,
3: 핸들지 마.
0: 국구, 무릎을 꼬르
3: 어, 생각보다.
5: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1: 있으면
5: 돼.
1: 그치. 왜
0: 배,
1: 자, 적응돼.
0: 흥,
1: 이렇게 하면 돼.
0: 배, 흥. 한번 와서 저 향 좀 불 피워보라.
1: 어, 네, 네,
3: 네 알겠습니다.
0: 예, 원래
1: 그건 뭐 지사 팀 또
0: 또 날때 세 번 이제
1: 여기서 네 번.
6: What did the members think of as they prayed and burnt incense to the East Sea Dragon King?
7: I guess a big thing that that's not part of the Western culture is praying to gods of the sea or whatnot, especially for and being here in Korea, I think it had a special meaning. Kind of early on in the piece, because we've still got a long trip that we have to finish. So I think it had special meaning that we could actually pray to the sea god and kind of, you know, for the rest of our journey, hopefully he'd look out for us for the rest of the journey.
1: 하나, 둘, 셋. 영왕킹님, 앞으로 동해를 잘 지켜주세요.
6: The East Sea Dragon King a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will continue to protect the East Sea and the people, as well as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0: All right, guys, are you ready? Let's go.
1: 빨갛대요, 빨갛대. This is red, and after being steamed, it turns more red.
2: 뭐지? 우리 가서 아줌마 그리고 뭐 가게 주인들이랑만 이야기하면 뭐 큰 놈이 될 수도 있겠죠?
3: 뭔지 알 것 같은데.

0: An elderly shaman appeared at the climax of the East Sea Ugugun. Kim Yong-hee is named an honorary intangible cultural asset. She is the eldest of the hereditary shaman in the Kim family.
1: 더러워서 사업단은 세업에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3: 지금 뭐 하신 거예요?
4: 지금 여기 오구꽃 지금 하고 있잖아요.
1: 예.
4: 그 아까 그 살짝 봤는데요. 그 대내림 그 이런 거
3: 대나무
4: 예. 네, 그거 봤거든요.
1: 예.
4: 근데 그거 어떤 의미인지.
1: 아, 저 붓을 목지목시 이제 다 12석에서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불쌍한 영가시들 연불로 지를 닦아 극락세계 잘 가시는지 그런 의미로 해서 그 이제 이렇게 천도를 해주니 이제 죽은 영가들이 이제 고맙다고 그런 포시를 하는.
4: 저 선생님 그 동해 별신 그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어떤 거죠?
1: 동해 별신 구서는 고별별자, 이별별자, 그 저 뭐고 귀신 귀자. 그러니까는 별신 구시라. 일단 그 내한테도 되고 돌아간 조상님네를 부르고 청해가지고 밥이야 떡이야 술이야 안주야 막 해가지고 구슬 해가지고 이렇게 말 잡수고 가셨다가 다시 청해가지고 또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별신구시라야.
4: 오. 그럼 여기 동해에서 굉장히 큰 의미겠네요.
1: 예, 부산서부터 강원도까지 그 이제 요 저게 이북 끝끝 대진 거진 고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거쯤 이제 별신 구슬 해요.
3: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 되셨나요?
1: 아버지 엄마가 우리 친정에는 세시무라 우대 조상 때부터 내려오면서로 바동을 받았는데 제가 5대째
4: 5대째로
1: 받았어요.
4: 예. 오늘 우리 진짜 이런 자리에서
1: 예.
4: 진짜 대단한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게 진짜 영광이었고요.
1: 예.
4: 문화재에 있다 보니까 예. 얼마나 대단한 사람 진짜 다시 느끼게 되고요. 선생님도 앞으로 계속 건강하시고요.
1: 예.
4: 그리고 이 동해 별신굿 계속 유지해 주세요.
1: 예.
4: 예.
1: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우리 동해하는 별신 중에도 제가 제일 나이가 많거든요. 본 나이는 75이라요. 75이고 지금 죽었다 태어나도 무당이야 되고 싶어요.
3: 오, 지금 그러면 에이스시네요, 완전.
1: 예, 굿이 너무 좋아서. 예.
0: Shaman Kim Yong-hee does her best to protect the East Sea with the East Sea 별신굿. The members can now see the East Sea in a new light, thanks to the insight from her. 정동진 Station is recorded on the Guinness Book of Records as the train station closest to the seashore around the world. This is the closest station to the East Sea. 정동진 Station is a very popular tourist spot in Korea. The members are at 정동진 Station. They are about to experience something special here. They are greeted by the East Sea as soon as they come out. It's a sight that makes everyone speechless. But it's too early to swoon over the landscape, fellas. This is a hot tourist attraction. It's the East Sea train where passengers face the ocean as the train moves, and everyone falls in love with the view once again. The train departs from 정동진 Station and it passes through Mukho, Donghae, and Chuam and heads to Samcheok Beach and Samcheok City.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hopped on the train. Everyone seems excited to be on it. Yay, the EC train is off. Hoot hoot. The C train travels a total of 56 kilometers along the eastern coastline. All the seats face out to the sea, and travelers can soak up the amazing view of the East Sea in a comfortable manner.
3: This is the first time I'm riding the train in this situation, like, instead of a subway.
5: Yeah.
3: It looks like a subway.
4: Really?
5: At least the under rocks. What's it called? The fishing boats? Way out there?
6: Fishing boats.
5: With the lights up?
6: Ojingo.
5: Ojingo? The squid?
6: Squid boats.
4: Whoa.
0: The C train moved for an hour and 20 minutes. No one was bored as the ocean view changed every time.
5: It's on fire.
0: Sam's a very curious guy. He discovered a special treat on the train.
5: It should not be like.
0: The guys traveled together only for 3 days, but they've become really close, like brothers.

0: Samchuk was geologically a key point in the East Sea. The East Sea is written on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In 1661, a government official named Homok wrote the East Sea Eulogy. The headstone with the eulogy on it is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Homok's sincerity and praise for the East Sea can be seen in each and every character engraved on the headstone. His sincerity is passed down to the citizens of Samcheok City to this day. They must sense Homok's sincere love and affection for the East Sea and the people of Samcheok too, right?
1: 동의를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비석인 것 같아요.
2: 예, 그렇죠. 예.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스트시 동해에 대해 가지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350년 전에도 동해란 말을 썼다는 거죠. 네. 이 비석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해가 아니고 동해라는 얘기죠.
3: 예. 그 증명한 거예요.
2: 예, 증명해주는 하나의 역사적인 산물인 거죠.

0: 네, 저는
1: 티처 반갑습니다.
0: 네, 강화암의 자원봉사자 김성조입니다. 그 수토사들이 그 여기서 그 기거하면서 독도를 수토하러 갈 때 네. 여기 바람을 기다리던 장소입니다. 저게 대포만 예, 글자 그대로 바람을 기다리던 장소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네. 저기 그 우리 그 대풍은 그 역사가 대충 나와 있거든요.
1: 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독도나 울릉도 가려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예, 예, 그렇죠. 이제 예, 예. 날씨가 허락되면은 이제 예, 그때 가는 그, 걸
0: 예, 여기서 이제 기다리다가 거. 날씨가 좋아지면은 배를 타고 문화재청에서 2005년도에 이제 문화재로 등록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이 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완문하고 수토 절묵이 네. 그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완문과 수토 절묵이 나왔어요.
2: 장한상 was the first Sutosa to be dispatched to Ulleungdo. His inspection journal had a detailed record of the direction of the compass, which was pointing to Dokdo. The Suto Jormo chronicled the whereabouts of the patrol officers and are important documents which show evidence that Dokdo was a part of Korean territory, even in the 19th century.
0: 수토를 하러 갔던 그 문서가 있어가지고 그 문서에 의해서 경북 기념물 16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아. 예. 그
2: 동, Even if the weather allows, it looks like the journey to Ulleungdo wouldn't be trivial.
0: 그리고 다시 해체 복원한 겁니다.
3: 그럼 저희 여기서 그 구산항에서 예. 울릉도로 가는 거죠?
0: 예, 여기서
3: 얼마 정도 걸릴까요? 여기서 가시면
0: 4박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4: 일주일 정도.
3: 일주일이요?
0: 세이닝. 네, 노를 접고 돛을 달고 예, 노도 접고 돛도 달고 바람 불게 되면 돛 달고 이게 철종 2년 때 1581년대에 이걸 이제 현판에 달아가는 게 그거.
2: The significance of Daepunghan was solidified even more as King Cheoljong, the 25th king of Joseon Dynasty, personally posted up the signboard of Daepunghan in Uljin, which was the perfect location to head to Ulleungdo.
0: 그 의미는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이 대풍에 대한 이 홍보는 네. 그 뭐 우리나라 네. 사람들뿐 아니라도 외국인들이라도 이걸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 마음으로
1: 그거는 저희가
0: 자원봉사를 하고
5: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예.
2: The members followed the footsteps of the Sutosa, the patrol officers, and headed over to Ulleungdo Island.

0: 도동항 is the gateway to Ulleung-do and is the sole port in the East Sea. The first thing the members caught sight of at Dodong Port is the freshly caught seafood at the market stalls. The Ulleung-do squid is very popular and is well loved all over the nation for its taste and quality.
1: A few hours.
2: Just caught it?
1: Yeah, I think they just caught it. Like a few hours.
3: Bye.
1: 이제 언제 잡은 거예요?
4: 이거 오늘 새벽에 잡아온 거예요.
1: 아, 그쵸.
4: 새벽에 잡아온
2: 거예요. 이 지금 말릴 거면 얼마나 걸려요?
4: 이틀요. 비대기는 이틀. 아.
1: 서울에서 먹는 오징어랑 울릉도 오징어랑 뭐가 틀려요?
4: 아, 저희는 동해에서 해풍을 해서 100% 자연건조 하기 때문에 좀 단맛이 나요. 쌈맛보다 단맛이 좀.
1: 단맛이 나요?
5: 네.
2: 단맛이.
5: 그럼
2: 어떻게 먹어요? 간장하고
5: 구워서
2: 냄새
1: 못 먹어.
5: 아, 여기 친구.
0: The members tried the delicacy with the stunning backdrop surrounding them.
1: Removing these.
2: The little.
0: We're sure the members are probably thinking.
2: Melting.
0: Good thing we came to Ulleung-do.
6: Now, Austin, this is the.
0: The Haengnam Esplanade is a coastal walk path around Ulleung-do.
2: This is where we're in Sadong.
7: Sadong.
0: The Haengnam Esplanade is a 2.6-kilometer walk connecting the Dodong Port to the Jeodong Port. This is a must-visit spot in Ulleung-do where everyone can fall in love with the emerald-colored waters of the East Sea.
8: What's that?
2: What is it?
8: Looks like some volcano stuff.
9: Igneous rock. And
8: you? Well, it's cool.
2: How do you know that?
10: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1: 저는 여기 저 울릉도 독도 지질공원 해설사 임만주입니다.
12: 아, 예, 감사합니다.
11: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은 화산재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또 여름에 수십 년 후에 화산이 폭발해서 쌓이게 되죠. 네. 그래서 오랜 세월이 또 흘러갔고 저는 용암이 또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무거운 용암이 이 부석을 눌러서 그 압력에 의해서 시루떡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질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그님 브라이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 그럼 쉽게 말하면 울릉도라는 자체가 화산이었어요?
11: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 됩니다. 독도하고 울릉도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제주도 이 세 개 섬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13: 그 독도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11: 네.
13: 그 언제 보여요?
11: 방향으로 보면은 저 방향 저 멀리 배가 있는 방향 쪽이 이 독도가 되겠습니다.
2: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2: 네,
11: 감사합니다.
2: 네,
11: 좋은 구경 많이 하고 가십시오.
13: 네, 네
11: 감사합니다. 네.
0: The team headed over to the spot where Dokdo can be seen. Will they be able to see the island from here?
1: 세종신록 진리시.
14: And it's you know it's when the weather is good, so Dokdo is not that far from here. So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spot here.
0: The geography section of the annals of King Sejong's reign was completed in 1454 in the Joseon Dynasty over a time span of 3 decades. The two islands, Usan and Burung, are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sea. The two islands aren't far apart from one another and are visible on a clear day. In the old days, Sutosa left Daepunghon in Uljin and entered Ulleung-do. We're sure they probably caught sight of this beautiful landscape and probably saw Dokdo. The members received an unexpected present while they were out on the esplanade.

0: 일본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게 아주 아주 적어졌대요.
1: The East Sea Expedition continues to explore new territories on the East Sea of Korea, so don't miss it.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Let's go. Simply K-pop. Hi, everyone. Welcome to Simply K-pop. I'm today's special MC, Heartways Friends.
2: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스페셜 MC 키비로벨 루키아 인사드립니다.
1: You might be a little confused right now and thinking, what are you guys doing here?
2: 허허, 그러실만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누구냐고 모르신다면
1: Allow us to introduce ourselves.
2: 글로벌 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
1: To extend Simply K-pop's reach the stars above
2: 특별히 출동한 오늘의 감초 귀염둥이 스페셜 MC
1: 브리안
2: 루키아입니다.
1: Make some noise! Woo! 감사합니다. With Gravity's Alan and Wonjin away for a moment
2: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저희 스페셜 MC들이 호시 담담 여러분의 마음을 노릴 예정입니다.
1: That's right. This is your warning. The stages we have in store today and seriously next level. Emergency! It's a major heart attack alert.
2: Oopsie. 하지만 진짜 보물을 찾으려면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겠죠?
1: Absolutely. Without further ado, shall we set sail on our adventure?
2: 네, 모두 탓 올릴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무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Rukia, don't we look like we belong at an amusement park today?
1: 그러고 보니 당장 바이킹 타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0: Totally. So Rukia, what's your favorite ride?
1: 전 완전 롤러코스터파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너무 신나는데요? 형은요?
0: We are the merry-go-round 회전목마. You know, I'm not very good with rides, you know.
1: 허거덩거덩스. 진짜요? 근데 반전인데요, 진짜?
0: But still, amusement parks always get me excited. Just being there is so much fun.
1: 오, 근데 지금 제 기분도 딱 그래요. 다음 무대 만나볼 생각에 진짜 너무 신나고 설레고 진짜 많이 완전 난리 잡았어.
0: Then, shall we jump right into the next performance?
1: 좋습니다. 자, 뮤직

말은 내 마음을 담비처럼 적셔 주었네. 그대 품에 있음 편해 마음이 병원의 키스 늘 달콤해. I pray every single day 꿈이 아니길 영원할 거야. I promise 언제까지는 그대 편이길.

0: 힙합. 네,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에 초면착 해보는 시간 뷰티 코너입니다.
1: Yes, we'll capture artist's best visual moment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1: The high-end refreshing idols, it's Aided. Welcome.
2: Yeah.
3: Yeah. 네, 인사드립니다. 둘, 셋. 아이디.
4: 안녕하세요. 아이디입니다. 와.
0: Yeah.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싱글 Fly 제목부터 자유로운 바이브가 물씬 느껴집니다.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저희의 이번 앨범 Fly는 아이디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낸 앨범인데요. 안에 수록된 곡들도 자연스러운 에너지가 가득 담겨 있으니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맞습니다. 저희 Fly라는 곡은 저희의 자유로움 그리고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담아서 그 시원한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1: Yes, we watched the Fly music video and it was so refreshing. 완전 청춘이에요.
0: 맞아요, 진짜. 아니 완전 청춤을 그 자체. Yes. 혹시
3: 좋습니다.
0: 안무 포인트, 안무 동작 포인트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6: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저희 안무 포인트는 이제 뮤직비디오 언급해 주셨으니까 뮤직비디오에 비행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맞아요. 비행기 기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핸들을 한번 꺾으세요. 오른쪽. 꺾고 이 레버를 당기고 이 프로펠러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포인트 안무가 완성되는데.
5: 맞습니다.
6: Yeah. 그렇습니다.
0: 아니 저도 뭐지? 뮤비를 봤는데 춤이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6: 감사합니다.
7: 너무 청량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0: 그래서 저희도 추고 싶어서 연습을 해봤거든요. 혹시 한번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5: 네, 너무 잘 추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0: 가볼까요?
6: 네, 네.
2: 파이팅! 준비하시고.
3: 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뮤직 큐!

0: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
1: 너무 잘하시는데요.
0: 어, 감사합니다.
2: 또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네.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볼까요?
3: 네. That's why we have global fans joining us online. Let's bring them out and have a chat. Hi there.
4: Oh.
3: Hello.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Hi, my name is Yanyi and I'm from Malaysia.
3: Hi, Yanyi. Okay. So here's a question. You're looking really stylish today. Your outfit looks a little familiar somehow. I heard you were inspired by Aidit's style. Is that right?
4: Yes, so this t-shirt is actually from Aidit's fan con. So it was the best memories for Aidit and also with it. And the t-shirt and also the jeans combo and the new era snapback is also something like Aidit has styled themselves in their fly music video.
3: Aidit core가 느껴지는 룩을 입었다고 하십니다. That's amazing. So I heard you brought something special to show Aidit today. What is it?
4: Yes, I will be singing a short cover of Attention. Are you guys ready? Here we go.
3: Okay, you can go ahead.
2: Let's go.
1: Let's go.
4: When I'm popping up, everyone's quiet. Hey. Scrolling up and down, jumping little quad table. Or you just pay attention. Now I want your reaction. Gotta kick it up, breaking the quiet. Sumo got a need, make him all try. Or you just pay attention.
2: You know, running like that. 와 멤버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1: 완전 지금 감격했습니다. 어텐션 커버 처음 보는데 진짜 감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5: 완전
6: 정말 긴장해야겠어요.
5: 완전 소울이 넘치십니다.
3: You're very soulful.
4: Thank you.
3: Okay, Yanyi.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Aidit today, so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okay?
4: Yes. Could each of you tell us the key styling point of your outfit for today?
3: 아, 네, 오늘의 의상 키포인트를 한 번씩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7: 네,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이번 플라이 느낌이 자유로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심플한 룩에 목걸이를 포인트로 줘봤습니다. 오,
3: 저희가 잘 어울리네. Necklace for the point today. 네. 오케이. 역시 한 번 더 소개해 주실
8: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아, 네, 좋습니다.
8: 네, 오늘 저의 이 포인트는 일단 신발인데요. 제 신발을 좀 카모플라주 패턴으로 신어서 약간 포인트 줘봤고 균형 잡기가 쉽지 않았네요. 그리고 저희 곡이 또 시원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반바지와 이 반팔 티로 매치해봤습니다.
3: Okay, so, okay, so since their concept is pretty refreshing, so we got to point out for the camouflage shoes. So before we move on, I really can't go over this, but can I listen to the real key point over there? 지나칠 수 없습니다. 네, 진짜 키가 있으세요.
9: It is my real key point.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진짜 키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진짜 키 포인트가 아니에요.
3: 저희가 그
9: real key point. 감사합니다.
3: All righ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Let's move on.
4: So when it comes to your everyday style, what do you pay the most attention to?
1: 저는 주로 무채색 계열의 옷이나 조금 뮤트 톤 컬러의 옷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3: 아, 너무 좋죠. 너무 멋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성현 씨 혹시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9: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평소에 모자를 좀 즐겨 쓰고요. 그리고 이제 핏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옷을 볼 때 이 핏이 저에게 맞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민하는 편입니다.
3: 네. Okay, so since he's pretty into the caps and he's also looking ahead for the outfits for him if it fits perfectly or not. Okay,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세민 씨 들어볼 수 있을까요?
5: 저는 저지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저지를 엄청 자주 입습니다. 이상입니다.
3: Okay. So since he loves jersey, so he has very, very lot of amount of jersey in his closet. Okay. Yeah. Let's move on. So can we move to the next question, please?
4: Is there a fashion style that you want to try in the future?
3: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패션 스타일이 있다면?
10: 네, 저는 원래 평소에 힙하게 안 입는데 요즘에 좀 힙하게 입어보겠습니다.
3: Okay, sounds great. So he used to be not hip-hop guy, but nowadays he's trying on and moving on to hip-hop. Okay, sounds great. 혹시 그럼 다음으로 유찬 씨 혹시 들어보실까요?
6: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완전 힙하게 입진 않아서 완전 힙하게도 성현이처럼도 입어보고 싶습니다.
3: 오케이.
0: 아,
3: 오케이, 오케이.
0: Thank you, Yuchan. Thank you.
3: Same with Yuchan. He said he was not a hip hop guy, but nowadays he's trying to go into the hip hop. 마지막으로 준혁 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아, 네, 저는 평소 힙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안 힙하게 약간 완전 슈트 정장 이렇게 입어보고 싶어요.
3: 에이. That sounds great. So since Junhyuk's style used to be pretty on hip-hop, but nowadays he's trying to reduce it, try to be calm, more like a manlish with a suit and ties. Okay, sounds great. So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please.
4: Yes, could you express how you feel about today's interview through beatboxing?
3: Beatboxing, okay. 오늘 기분을, 네, 오늘 기분을 비트박스로 표현할 수 있다면, 네.
0: 오! 할 수 있죠.
1: 네, 그러면은
3: 준비된 비트박스가 있을까요?
1: 네, 저희가 또 동요를 비트박스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3: 아, 동요 비트박스.
1: 그래서 저희 이번 노래가 플라이인 만큼 떴다 떴다 비행기를 비트박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5: Yes.
3: Okay, there goes. Let's 자, see.
1: 가보겠습니다.
5: 준비됐어?
1: 준비됐어.
5: Okay, go back.
0: 떴다 비행기 나라라 나라라 떴다 떴다 비행기 우리 비행기
3: 와와와
0: Thank you very much.
3: This is my first time listening to this song into a beatbox version. Oh my goodness, that was amazing.
2: 아, 저도
3: that was amazing.
2: 와, 근데 진짜 비트박스에 색소폰에 난리 났네요, 진짜.
3: 그러니까요. 중간에 더블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요,
3: 네. 네, 좋았어. Yanyi, do you think that lived up to your expectations? Did it?
4: Yes.
3: Okay, sounds great. So before we let you go, would you like to say a few final words?
4: First, congratulations on your comeback. I hope you continue to fly and soar higher as I did, and Vidit will always be by your side. And one more thing, I hope that you will come to Malaysia in the future, either for fan con or for fan meeting. We also have lots and lots of good food here for you to try. Love you guys. Saranghae, Vidit.
3: Wow, that was good touching words.
1: Thank you.
3: Vidit, 여러분들이 정말 fly처럼 정말 높이 높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오케이.
2: 네, 예니님 다시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이디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거예요. 네.
0: 와우,
2: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5: 네,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DD is back with a new song, our new song, Fly.
0: Yeah. Yeah.
5: Please yeah. show us.
0: Yes. Okay.
5: Please show us.
0: Okay.
5: Wait a minute.
0: Okay, okay.
5: Wait a minute. Please show us lots of love and support. Thank you.
0: Okay.
1: Thank you.
0: Yeah. Thank you. Yeah. 한국어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어로, 한국어로.
5: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Fly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Fly라는 곡이 저희 아이디스 정말 잘 표현한 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고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Attention이라는 곡도 정말 좋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알라이트, get ready for a stage packed with young energy. Idits Fly.
2: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0: 네!

0: Hey Rukia, the weather's getting hotter these days. Is there anything t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summer?
1: 네, 있어요. 공포영화죠. 여름엔 역시 공포영화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살먹지? 네, 봤는데 자꾸 소름이 돋아서 진짜 더워가 싹 가시더라고요.
0: Exactly. It sends shivers down to your spine. You don't even need air conditioning.
1: 오, 생각만 해도 짜릿하네요. 형은 최근에 재밌게 본 거 있어요?
0: 그럼요. I'm a big fan of zombie movies. This one's super hot right now, Colony.
1: 알죠. 완전 핫하죠.
0: That's right, but I heard the artists coming up next are just as impressive. Introduce them to us, Rukia.
1: Oh, yeah. 벌써 심장이 떨려옵니다. 파격적인 아우라의 엑스라브부터 5세대 자기주차 소디엑 그리고 우주를 노래하는 밴드 원이까지 뮤직 스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방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로 있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안녕하세요. 성우 고은정입니다. 1950년 11월쯤 되나요? 이제 수복해서 학교 다니다가 입대를 했으니까 군번을 제가 아직도 외우고 있는데요. 0995862 예술대라 그래서 무용하고 합창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면서 병과 아이들하고 똑같이 훈련받고 새벽 4시면 모두 기상해서 남산 한 바퀴 구보하고
1: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집에 돌아오지 못한 호구 영령.
2: Today, I'd like to visit the soldiers from that era with all of you. This is a small hill in Namjiup, Changnyeong, Gyeongsamnam-do province. At the foot of the hill, young men have been bustling about since early morning. They are soldiers and from the MND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3: 여기가 아즈리 오봉능선 3봉이라고 해서 지금 주 발굴지입니다. 여기서 이게 유해 발굴 작전을 지금 4주째 하고 있는데 지금 유해는 한 구 정도 이게 발굴이 식별이 된 상태고 유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3종 291점에 대해서 식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식별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병력들이 진짜 전개한 상태에서 전면 발굴로서 지금 점차적으로 상부 능선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2: A war that began without warning. Within about a month, we were pushed all the way back to the Nakdonggang River. The entire country was literally a battlefield.
4: Here is the amban으로 돼 있어 말 그대로 도서인데 그때 당시에 전투를 하면서 개인으로 이제 포탄 작업에서 개인이 돌멩이를 해갖고 개인 참호식으로 만들어놓은 그 형태.
5: 이거는 지금 전투화. 이거는.
2: Although the area is now densely forested, back then it was all bare mountain, so trenches were the only protection. That is why when they find a trench, they discover remains and artifacts.
6: 아니 좀 그리드가 진행될 때. 나온 것들을 다 기록해서 나중에 보고서나 유해도 그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7: 직접 그리신 거예요?
6: 아 그렇습니다. 아. 이 그리드에서는 유품이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좀 수첩에 많이 적어 기록돼 있습니다.
2: This is the Pakjin District, which served as one of the final defensive lines along the Nakdonggang River during the Korean War. Due to the winding course of the Nakdonggang River. This area is also known as the Nakdonggang River Salient. The elite North Korean 4th Division, which had occupied Jeollado Province, crossed the Nakdonggang River and pushed as far as Yongsan, leading to fierce no-holds-barred battles in this area. After a fierce battle, the U.S. 24th Infantry Division of the U.N. Forces pushed the enemy back across the Nakdonggang River and emerged victorious. The news of victory on the Nakdonggang River front became a crucial turning point that made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possible. The river water has flowed away, but the mountains, fields, and people remain in that place, bearing witness to the war. 14 years since the excavation of the remains of Korean War casualties began in Changnyeong, but remains are still being discovered. Mass graves have even been found.
8: 국민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는 각 가정마다 이렇게 소를 키우고 있었어요. 소 풀도 들어가고 강에서 목욕하고 하면은 뭐 거진 정말 좀 많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총알이고 수류탄이고 포탄이고 그랬어요. 마을에 옛날에 그 포탄 가지고 놀다가 손도 날아가고 눈도 실명되고 한 분들도 있고.
9: 쌍둥이는 손 날아가고 저희는 눈이 돌아가고 전기적 아버지는
7: 죽고 하고 신빙돼가지고 개눈해였다 이거.
8: 어른들이 여기 얘기하시기로는 하여튼 엄청나게 죽었다더라고요. 엄청나게.
7: 말질이 제일.
8: 근데 여기에 옛날에는 저 제방공사 제방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0: 여름에 뭐 홍수가 난다든지 막 우리 마을까지 물이 찼어요. 그 시체들 그때 막 묻었던 시체들이 막 한꺼번에 막 뼈만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포탄도 그때 막 엄청나게 나오고 우리가 어릴 때 봐도 아 여기가 정말 좀 많이 격전지였구나 심하게 싸웠던 격전지구나 하는 걸 우리도 어릴 때도 느꼈으니까
1: 어저께 하나 요만한 거 하나 추었는데 내 불러볼게 거기를 막감을 칠
2: 애만 그 총알 주워가지고 저 작업하는 차에 일동차 뒤에 그냥 던져놨어.
3: Today, this place is bustling with students from Chungnyeong Middle School on a field trip to experience history firsthand. The event was organized by the Chungmu unit of the 39th Division, the unit in charge of the area. Even a K-806 armored vehicle has made an appearance, sparking the students' curiosity.
4: Oh, 대무거워.
5: 그거 말고 전쟁할 수 있겠어요?
4: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좀.
3: For these young students who have only learned about the war through TV and books, the various firearms and equipment are simply fascinating sights to behold.
5: 유해 발굴 팀이죠? 아이고 아침부터 고생 많으시네. 그럼 부식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비예요?
6: 아 저 이거 그 전시 유품이에요.
5: 아 전시 유품. 네. 오늘 학생 들어오는 거. 네. 아 견학하는 거 유품 준비하시는 거구나.
6: 맞습니다.
3: The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has also set up a special exhibition for the students at a base camp near the excavation site.
7: 너무 치열할 거 아니야. 막 산도 기어 올라가야 되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 그러다 보면 단들 군대 가면 인식표라고 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숫자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근데 6.25가 처음 발발했을 때 당시만 해도 이런 인식표가 없어. 그래서 유해가 발견되더라도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몰라.
8: 옛날 군인들이 저희 나라 지키려고 다 지키려고 나에게 총알이랑 딱 머리 구멍 난 것까지 다 있어가지고 불쌍했어요.
9: 이런 걸 보니까 신기하고요. 군인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10: 자, 김치. 하나, 둘, 셋.

0: The groundbreaking ceremony, held every spring by the military unit in charge of the excavation site, is a ritual to seek permission from the spirit of the land before breaking ground. Local war veterans have also come to lend their support in the search for the remains of their fellow soldiers. This year, the MND Agency for Ke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will conduct excavations at a total of 33 sites nationwide. Additionally, since they frequently receive tips and head out for excavations, work is always underway somewhere, except during the height of summer and winter. The scheduled duration here is 5 weeks, with excavation beginning next week.
1: 전쟁이 끝난 후에는 우리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 또한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발굴 감식단은 그 의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조심히 가십시오.
1: 앞으로도 찾아야 할 유해가 12만여 분이 계십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 Basic excavation soldiers from the 5th Armored Brigade, the unit in charge of the site, have come to assist. Before the full-scale excavation begins, they undergo basic training on remains excavation. A key focus of this training is the military history of the area, as understanding the battles fought in the excavation site aids the excavation process.
3: 이곳이 저희가 이제 발굴해야 될 증명사 290고지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중공군이 점령을 해서 위치를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 아군이 탈환하기 위해서 공격 작전을 실시했던 코만도 작전이 되겠습니다.
0: Operation Commando was a mission launched in October 1951 to secure the railway stretching from Yeongcheon to Cheolwon, thereby cutting off enemy supply lines and securing the UN forces' logistics lines. Because the operation covered such a vast area, over 300 sets of remains have been recovered over the past 11 years. They plan to go to Hill 290 on Jinmyongsan Mountain, the U.S. first corps, which carried out Operation Commando, included not only 4 U.S. Army divisions, but also U.N. forces of various nationalities, such as the 1st Commonwealth Division, as well as the ROC Army's 1st Division. Consequently, the nationalities of the remains found are as diverse as the vast operational area itself. The members of the Agency for Ke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have suddenly become very busy. Although the full-scale excavation is scheduled to begin next week, they look like they might rush out at any moment.
4: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 뭐 하는 거예요?
5: 일단 내일 저희가 제보로 인해서 지금 유해가 나왔다는 이제 전파를 받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확장 노출을 한 장비를 지금 휴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0: It seems remains have been confirmed in a nearby mountain within their jurisdiction following a tip from a civilian. In such cases, they assemble a temporary team to investigate. The production crew will tag along tomorrow. How are the soldiers spending their time ahead of the excavation? Let's follow Private Kim Kyu-dong, who will be at an excavation site for the first time, to get a glimpse into the military life of the Agency for Ke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6: 안녕하십니까. 발굴 1과 2팀 1병 김규돈입니다. 이제 식사로 이동을 할 것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A good meal is more important than filming. Mealtime is precious for boosting the soldiers' energy. They can't miss it.
6: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0: They'll be working hard out there, so I hope they enjoy their meal.
6: 저희 구교단 인원들이 점심 시간에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지 한번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2: 제가 부족한 발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지금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발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발굴 관련 도서고 저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직접 제작한 책입니다.
0: Now it's time to prepare for tomorrow.
6: 문수설병님,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2: 아, 내일 발굴 출동을 나가기 때문에 발굴 조끼를 깨끗하게 닦고 있었습니다.
6: 이 달려 있는 거 이건 무엇입니까?
2: 아, 이거는 저희 발굴지에서 많이 출토되는 탄알, 그 탄약의 일부들입니다. 여기 마우저탄부터 30식 아리사카탄 등 여러 탄들 모형들을 지금 저희가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발굴이 되었을 경우에 직접 대조해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희가 항상 소지하고 있고 때마침 여기 핀포인트도 같이 있네요. 네, 핀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이외에 다른 유품들이나 유해 식별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일종의 미니 금속 탐지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자, 규돈 씨, 오늘 하루 동안 셀프캠과 함께 생활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8: 셀프캠과 함께해서 제가 상당히 좀 많이 텐션이 높아진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었고 이것 덕분에 오늘 하루 정말 멋있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0: 그 다음날, 그들은 현장에 가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 Is the man in the red hat the one who called? As they greet him, he pulls out a metal detector from his car. Why does he carry something like this around?
9: 아니, 추적도 하고 발굴하면 뭐 이것저것 역전도 나오고.

0: 옛날 빈혈도 나오고 취미 삼아 운동 삼아 하고 있습니다.
1: Since those who remember the Korean War are so elderly and their numbers are dwindling, even a small tip can be a huge help in locating the remains of Korean War soldiers.
2: 직접 뭐 그 6.25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유골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투 유류품 같은 거를 목격하지 않으셨더라도 그 윗세대에서 전해들은 이야기 아니면 지명도 괜찮습니다. 그 보통 이제 그 격전지 같은 데서 지명이 부를 때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러면 뭐 귀신골이라든가 뭐 전패고개 뭐 이런 식으로 전쟁에서 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명이 붙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묘를 쓸 자리가 아닌데 뭐 본분 같은 형성이 돼 있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그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 그 마음속에 이게 혹시 6.25 전쟁 당시에 그 있었던 그런 흔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나 오늘 제보를 받아가지고 조사 담당관님이랑 제보 인수인계 받을 거야. 뭐야, 넌 길을 제대로 서는 거 맞아?
1: The areas where the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operates are usually places with no set paths. After all, battles weren't fought on well-paved roads. Today too, they're making their way through the untraveled mountains.
4: 힐링 됐습니다. 처음 지금 발굴하러 가는데 어때요?
5: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또 많이 기대되기도 하고 그렇게 긴장 반 기대 반입니다.
6: 입구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반대편 능선은 그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민통선이랑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다니질 않는 지역입니다. 여기. 여기가 이제 51년 10월에 연천 서런 병천선 확보 작전이라고 북군 1사단부터 미군, 영국군이 공격을 진행한 지역인데 마침 이 지역이 영국군 1사단이 전투했던 지역입니다.
1: 조심하십시오. Unlike pre-planned excavations, when they come to a site based on a tip like this, both the excavation team and the investigation team come out together.
7: 이거는 전쟁 당시에 썼던 한통 뚜껑입니다. 네.
1: If equipment worn by a person, such as a uniform, boots, or a hat, is found, there is a high chance that remains will be found as well.
7: 이거 맞네. 이거 어디서 떨어져 나온 건데 이거는.
4: 뭐가 찾았어요?
7: 네. 이건 지금 전쟁 당시 때 이렇게 전투했던 전투화 흔적입니다. 네.
4: 추정하기에 영국군?
7: 네네. 영국군 에아에 있던 뭐 캐나다 단추 같은 게 발견됐기 때문에 예전에 캐나다 소속이 이제 영국군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소속되면서 여기서 전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 The excavation team has begun digging at the site to find other parts of the remains first discovered there. After all, if they are the remains of a single person,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they are scattered nearby. Private Kim Kyudon, who is still getting used to the site, is also working hard to lend a hand.
5: 이론으로 배웠을 때보다 그 호미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토층을 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3: 하세요, 파파.
5: 좀 더 이제 요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그 이론 교육 같은 게 많이 도움이 돼요?
5: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1: But what exactly did the informant find?
4: 지금 이게 방독면 두건이라는 거죠?
8: 네, 맞습니다. 목근도 있어가지고
9: 두건 안에 두개골의 편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현장 와서 확인해 보니까 유해가 맞고 두개골 편임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보고를 하고 확장과 노출 진행을 하려고 한 단계입니다.
10: 네, 두개골입니다.
1: The spot where this small fragment was found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search for the remaining pieces. From here, they must go back in time some 70 years.
9: 추가적으로 확장을 해 나갈 겁니다. 왜? 경사가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 있다가 어떻게 떼굴떼굴해서 추가 부위가 더 굴러갔을 수도 있으니 최초에는 2x2를 기점으로 여기 있는 낙엽을 일단 먼저 제거하고 구획을 확보한 상태에서 노트를 들어갑니다. 알겠죠?
10: 그렇습니다.
9: 준비하세요.
1: First, to prevent the initial discovery, the gas mask and skull from suffering from efflorescence or contamination, they are covered and secured with hanji paper.
9: 뭐
1: Private Kim Kyudong is doing a great job.
9: 아 진짜?
10: 맞습니다.
1: Although it is not yet certain which country the owner of this bone fragment belongs to, they will not give up as long as there is even a 1% chance that they were one of our own. A few days later, the Chief of the Defense Staff of Canada and her delegation visited the Agency for Ke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Among all the Canadian soldiers who fought in the Korean War, 16 have not yet returned home. That is why Canada takes a keen interest in th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of the Agency for Ke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The Chief of the Defense Staff was particularly moved by their dedication and efforts. A few days ago, a Canadian soldier's button was found at the excavation site.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remains belong to a Canadian soldier.
11: We are extremely grateful for the work that MACRI is doing. It's a work of memory, it's a work of remembrance, and how both Canada and Korean are partners for and have been for a very long, long time. So, extremely grateful and very, very, again, touched by the respectful work and the care that is taken to recover our fallen soldiers.
12: So my grandmother's brother was deployed here in 1953, or that's when he was presumed killed in action. Shared that with my family. And we're always hopeful. We've done the DNA sampling, so we're always hopeful that when Canadians are found, that it's going to be our turn for him to hopefully be repatriated home.
1: This is not just a matter for the Canadian military. All 16 nations that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lost family members in that devastating conflict. There were over 40,000 UN forces casualties. The crematory for UN troops in Yeoncheon was a place designed to send them back to their homelands. Although the smoke from the chimney has long since faded, their remains still lie on the Korean Peninsula, waiting to be found.
13: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번을 내린 좌우를 살피세요.
1: 안녕하세요. 저 티켓 하나.
2: 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버스는 지금 차량 10시 50분 출발이야.
1: 어디에다가 차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게 한 번 타고 내리면 그 자리에서 몇 분 있다가 다시 와요?
2: 40분
1: 40분이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시티 투어 버스 탑니다.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내리고 거기서 조금 더 그림 그리다가 하루 종일의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가 10시 50분 출발이래요. 정차해 있는 동안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탈 거예요. 왜냐면은 타기 전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곧 탈 겁니다. 지금 몇 시죠?

0: 함께 자리를 잡아볼까요? 해외 가서 약간 시간 조금 없고 체력 딸릴 때 저 이제 많이 타봤거든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는 거랑 이 시티 투어 버스를 타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덱스를 하나 돈다고 생각하거나 이 도시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곳들을 연결해서 사실 기획해서 만든 코스잖아요. 날씨 좋고 햇빛 반짝반짝하고 이게 앉아만 있으면은 티켓 하나로 서울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거라서 신나요.
1: 各路线可以全天在所有的停靠站点自由上。

대부분 이제 1층에서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1층에서 그리를 쓸 때 2층에서 이렇게 개방감 있는 데에서 보는 서울의 모습은 확실히 다르네요. 서울을 하나로 이렇게 딱 특정해서 상징적인 거를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준비했어의 느낌으로 버스를 타고 한 바퀴를 돌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바스케치 나 이런 거에서 가장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펜으로 이 라인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주요 색깔들만 색연필로 채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이었고 옆에 이제 유리로 된 새 역사가 지어진 다음으로는 사실 여기는 다 뭐 문화예술 공간으로 쓰이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 좀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서서 앉아서 잠깐 그렸던 것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 잠깐 서 있을 때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 사는 뒷모습만 그렸어요.

오늘의 구름채색 끝. 여행을 하면서 그림을 꼭 막 풍경 모든 거를 다 그려야 된다라기보다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부분, 한 부분을 확대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남기는 것이 사실은 저는 이런 드로잉 저널 같은 거를 만들 때 조금 더 여유도 두고 여백도 두고 거기에 나의 감상 같은 것도 좀 쓸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신 각의 전체 모습을 지금 그리는 것보다는 오늘 처마를 위주로 해서 이 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관찰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 거를 그리려고 하면 보고 나서 잊어버리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그려요. 근데 그림을 잘 안 그려본 사람들은 머릿속에 사실 이 그림에 대한 데이터가 없거든요. 관찰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관찰만 하고 이것을 손으로 옮기는 것을 연결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그리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은데 대상을 보면서 눈이 가는 만큼 손이 똑같은 비율로 가게 되면 본 것을 거의 그대로 그려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조금 가까이 있는 것들은 대상을 보고 종이는 보지 않고 대상만 보고 약간 그려보는 좀 실험을 해보시는 것이 되게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종류의 그림을 그리는 것에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억에 남았던 것은 사실 내렸던 데보다는 아까 바깥에서 타고 갈 때 그 남산을 보고 올라가는 그 골목이 있었어요. 우회전 하자마자 딱 남산이 앞에 남산타워가 보이는데 그 뷰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까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스케치했거든요. 그 뷰가 옆에는 다 이렇게 빌딩 계곡이고 앞쪽에 산이 있고 거기에 이제 남산타워가 보이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처음 그림을 그려라고 말씀해주신 선생님이 글씨를 쓸 수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어렸을 때는 다들 막 벽에다가 그리다가 이제 학교를 가거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림을 안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다시 그림을 좀 그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사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로 쓸 수 있는 기록을 옆에 그림 기록의 도구를 하나 더 갖췄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드로잉을 그냥 낙서라고 생각하시고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0: 재성 씨.
1: 아, 네, 교수님.
0: 뭐 그렇게 사색에 잠겨 있어요?
1: 와, 서울 시내 이렇게 거대한 폭포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네. 신기하기도 하고 멋있어가지고 네. 쳐다보고 있었어요.
0: 네, 진짜 멋있네요.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와, 한 폭의 그림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 맞아요.
0: 네.
1: 저 예전에 이제 그림 작품을 하나 봤는데 정말 저 사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이게 사진이 아니래요. 그림이래요. 그런 사실적인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0: 이렇게 사실적인 그림이 나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얘기가 있어요.
1: 어? 뭐죠?
0: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거기에 네노라는 화가 두 명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제옥시스와 파라시오스가 있거든요.
1: 제옥이랑
0: 파라. 네. 제옥시스가 굉장히 유명하단 말이죠. 파라시우스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그림 대결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옥시스가 포도 그림을 그렸죠. 지나가는 새들이 포도 그림을 보자 진짜 포도인 줄 알고 쪼아 먹으려고 달려들었죠. 뭐 이거 게임 끝난 거 아니겠어요?
1: 게임 끝났지. 제옥시스가 이겼네요.
0: 네. 그래서 제옥시스가 당당하게 파라시우스한테 너 그림 보여달라. 그랬더니 파라시우스가 저기 있다. 커튼을 거두려고 하는 순간 아차차.
1: 왜요?
0: 속았다.
1: 왜 속았지?
0: 파라시우스는 커튼을 그렸던 거예요.
1: 대박 사건.
0: 이제 후대에 이제 파라시우스의 커튼과 제옥시스의 포도를 조합해가지고 같이 패러디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 아,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홍제천에서 우리 아트앤드 시티랑 어울릴 만한 어떤 작품들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0: 오늘의 테마는 홍제천을 따라 쭉 이어집니다.
1: 아, 홍제천을 따라서요?
0: 네.

0: 되게 아기자기하다.
1: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쁜데요?
0: 여기 꽃 피면 더 예쁘겠다.
1: 그러니까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제가 보니까 아까 카페이기도 한데 네. 갤러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뭔가 저희 아트앤드 시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제가.
0: 짠!
1: 이게 뭐죠?
0: 여기 김건우 작가의 개인전을 하는데 여기 카페 사장님이 작가들을 네. 위해서 무료로 전시를 해주신대요.
1: 야, 그럼 여기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0: 그러면 저희는 커피도 마시고 그림도 감상하고 네, 뭐 일석이조네요.
1: 일석이조는 아니, 일석 한 3조 되겠는데 여기 밖에 홍제천을 걷다가 자연경관을 보다가 네. 또 커피도 한잔 마시고 작품도 보면서 너무 괜찮은데?

0: 지금 전시하고 있는 김건우 작가는요, 동화 속에 사람들이나 동물들 그런 데에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동화 속의 동물들과 사람들을 상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즐거워지고, 하지만 실제 사람들과 동물들은 너무 무섭고 눈 마주치기도 두렵다고 해요.
1: 그래요?
0: 네. 근데 그런 작가들이 꽤 있어요. 많은 작가들이 실제 생활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림 속에 자기의 도플갱어를 그려놓든가, 외로우니까 그림 속에 친구들을 만들다거나, 그리고 또 페르소나를 또 투입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로사로이도 뭐 그림 속에 도플갱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피카소든 뭐 또 누가 있을까요? 페르난도 보테로도 그렇고, 프란시스 베이컨도 그렇고, 많은 작가들이 그림 속에 페르소나를 만들어놔요.
1: 페르소나를 안에 막 넣어놓거나 친구를 만들어놓거나.
2: 근데 저거는 제가 많이 본 그림인데? 저거 뭐지? 저는 이거 옛날에 만화로 봤거든요. 그 플란다스에게 거기 여주인공
0: 그런 것 같네요.
2: 아루아?
0: 예.
2: 맞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개가 있어야 되는데?
0: 파트라시도 있겠죠.
1: 개가 어디지?
2: 아, 여기 있네! 근데 약간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그쵸. 그림은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작품은.
0: 그렇죠. 작가님이 파트라시를 그렇게 느꼈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2: 그럼 이게 또 작가님 어떻게 보면은 그 김건우 작가님의 페르소나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0: 글쎄, 요게 페르소나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저 네로 같은데. 이제 네로가 나중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는 루벤스 그림을 보고 싶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죽었잖아요.
2: 죽어요?
0: 네, 슬프게 죽어요. 그래서
2: 그래요?
0: 예,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죠, 펑펑.
2: 저는 그것까지 못 봐가지고.
0: 작가님이 화가다 보니까 루벤스의 그림을 보고 싶은 건 그거를 투영하지 않았을까요? 저의 추측이에요.
2: 추측인 거예요. 저,
0: 네, 그렇죠.
2: 작품을 이렇게 쓱 보니까 약간 저는 이게 어른이 그린 게 아니라 좀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0: 정말 아이처럼 그리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피카소가 아이처럼 그리는데 자기가 80년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2: 그래요?
0: 네. 정말 피카소도 모든 사조와 그림들 다 답습을 하고도 결국은 피카소조차도 아이처럼 그리고 싶었다. 이 그림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여기는 아닙니까?
1: 아니에요.
0: 여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시는 거 보면 봐도 그냥 상인분들이시고 주민분들이시지 여기 예술 작품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1: 반전이 있어요. 내려가 보면 달라진 세상을 구경하실 거예요.
0: 아 여기가 뭔데요 여기가? 이게 그냥 건물 아닌가요?
1: 여기 이 건물이 1970년대에 지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대치동에 있는 고급 그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2층까지는 상가가 있고 3층서부터 5층은 아파트거든요. 근데 여기에 내려가면 또 다른 신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0: 아니 근데 지하에 내려가면 그냥 지하 주차장이 있는 거 아닌가요?
1: 가보시죠.
0: 아 예, 한번 너무 궁금한데 진짜 뭐가 있지? 와 이게 뭐야 이게?

0: 와,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공간이 있을 수가 있죠?
1: 네, 원래는 이곳이 군사시설을 목적으로 지어졌던 곳인데 2019년 서울은 미술관 프로젝트에서 예술이 흐르는 공간으로 개조를 했어요. 이곳이 병자호란 때 환양한 여인들이 이곳에 와서 몸을 씻었다고 하죠. 그래서 물 하면은 뭔가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담아서 작품들도 만들고, 그래서 역사와 예술이 화합하는 공간이래요.
0: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1: 맞아요.
0: 네, 이렇게.
1: 이게 홍제의 마니차라고, 네. 티벳의 마니차를 본따서 만든 것 같아요.
0: 아, 이렇게.
1: 티벳에서는 이제 불교 경전을 원통에 새겨가지고 소원을 빌었잖아요.
0: 네. 요 글 보니까 이제 막, 네. 막 시민들의 글도 막 적혀 있어요. 왔다 갑니다. 오늘도 화이팅. 좋은 일만 있길. 과연 어떤 뜻이 담겼는지 오늘 또 작가님이 여기 오시기로 했거든요. 오시면 물어보도록 하죠.
1: 그러죠.
0: 네, 저희는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어디 홍제위원회 총 디렉팅을 하셨던
1: 네, 맞죠? 맞습니다.
0: 장석준 작가님이십니다.
1: 네.
0: 네,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저는 그 현대미술을 하고 있는 장석준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작업을 창작하는 그 작가 활동을 하면서 이 홍제위원 같은 공공예술의 기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0: 여기가 그러면 어떤 공간이죠? 홍제위원이란 공간은?
1: 홍제위원이란 공간은 유진 맨션이라는 단절됐던 약 5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0: 만들어서 이 공간을 사람들에게 좀 더 향유 문화예술로 이 공간을 변화시켜보는 시작으로 저희 그 홍재위원 그 기획사.
1: 저도 이제 살짝 걸어봤는데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네. 그분들의 반응 궁금하거든요.
0: 저랑 직접 이야기를 나눈 내용 중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홍제동이라는 곳에서 5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자기 사는 이 건물에서 새로운 작품, 그런 예술을 만날 수도 있을지는 몰랐다라는 얘기로 또 감사함을 전한 분이 있었어요. 그 분들은 이제 미디어 아트가 되게 가깝지 않고 갤러리가 그렇게 가깝게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좀 의견을 들으면서 좀 뿌듯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었던 공간에서 느꼈으면 했었던 되게 중요한 지점이 나만의 시간 그리고 작품을 통해 나를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을 좀 제공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면이 좀 잘 그 전달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2: 밖에 건물은 굉장히 허름하고 과거의 건물이잖아요. 네. 근데 이 안은 굉장히 미래적이란 네. 말이죠. 예. 그리고 또 명이라는 글자를 봤는데 어둠과 빛 네. 그리고 일과 월은 양과 음 이렇게 상반된 개념들이 네. 다 지금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게 서로 되게 이질적인 우리가 반대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이에 대한 그 가치와 개념과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음과 양 그리고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 이렇게 멀리 있어서 서로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여서 현재라는 그 공간을 다시 바라보게 투영할 수 있게 해주고 예술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순간들이 지금 현재 이 작업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1: 저는 아까 뒤에 저 터널 같이 보이는 네. 저 작품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0: 어떤 점?
1: 저는 약간 제 해석을 해도 될까요?
0: 그럼요. 네.
1: 네. 약간 해석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 빛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저 위에를 이렇게 디귿으로 만들어 놨어요. 네. 밑에가 디귿이 되면서 하나의 네모가 됐다는 그런 느낌이 받거든요.
0: 네.
1: 우리가 위에를 만들고 네. 밑에 자연이 네. 만들어져서 네. 결국엔 하나로 됐다.
0: 네.
1: 저 그렇게
0: 좋은 해석인데요. 명이라는 작업 안에서도 홍제천에 비춰지잖아요.
1: 네.
0: 이 천은 사실 언제부터 흘렀을지 모를 고대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인데 그것이 저희 현실에 있는 것을 다시 비춰주는
1: 네,
0: 스크린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네, 어떤 고대의 시간을 담아서.
1: 그러면 이렇게 멋진 공간이 여기 말고 또 다른 곳도 계획하고 있는 공간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0: 이렇게 좀 더 도시 생태계에서 그 확장돼서요. 도시와 그리고 이 자연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런 고민에 이제 도시의 녹지 공간.
1: 녹지 공간.
0: 네, 녹지 공간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그 대안과 그런 환경의식 그리고 예술의 어떤 다양한 해석 이런 것들을 담아서 네, 좀 해석해 보려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2: 작가님만의 독특한 시각이 일상적인 공간을 매우 독특한 공간으로 바꿔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은 참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공간으로 도시를 재생시키는.
1: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They wanted to visit this place no matter what.
1: 산중.
0: This is probably what it feels like to discover an oasis in a desert.
1: 여기는 그 트레킹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여름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0: A nice spot to enjoy water deep in the mountains.
2: 와, 진짜 깊다 이게.
1: 깊어?
2: 와, 오,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0: The crystal clear cool water makes you forget about the scorching heat in an instant.
1: 와,
0: A secret waterway that only opens briefly in summer. Shall we go visit it? 방태산 Mountain in Inje, Gangwon-do Province, one of the most remote areas in Korea, is known for its pristine natural environment. There is a special way here that only opens in summer.
1: 숲길도 진짜 진짜 좋다. 여기는 그 트레킹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여름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저희가 선호하는 거는 이제 백패킹, 트레킹, 뭐 산행 다 저희는 무조건 자연. 근데 여기가 진짜 좋은 게 지금 사실은 저희 나라가 자연이 너무나도 좋지만 막 오지의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의외로 많지 않거든요. 여기 사람 손길이 하나도 안 닿았다고 그러더라고요.
0: Achimgari Valley flows over 20 kilometers from Pangtaesan Mountain to the Pangtaechon Stream. A 12-kilometer section of it can be traversed by trekking. Trekking in a valley is an activity that can only be enjoyed in summer.
1: 진짜 말도 안 되는 표현이 무지하다, 무지하다. 세상에.
0: After passing by the woods, a refreshing valley comes into view.
1: 안 빠질 거야?
2: 아니, 안 빠질 거야.
1: 물이 많지 않아서 안 빠... 아, 빠졌어! 어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2: 너무 시원해.
1: 너무 시원합니까? 스스로 본능을 거스르고
2: 입수!
1: 갑자기 아이스 신발이 됐어. 와.
0: The water is simply irresistibly clear.
1: 약간 내가 개구리 된 것 같아. 진짜 수륙 양용이다 이제. 오늘부터.
2: 야, 수륙 양용.
1: 어? 조금이라도 흙탕물이었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야, 내 마음보다 반짝이는 물이잖아. 내가

0: 느껴지는 것 같아.
1: 아니 갑자기 발이 시원해지니까
0: 몸이 다 시원해지고
1: 찝찝하지가 않고
0: 맞아.
1: 발이 청량해졌어.
0: 맞아.
2: After passing by the valley, another lush, pristine forest welcomes the travelers. With forests and valleys being repeated one after another, there is no time to get bored.
0: 자연 그대로 건드리질 않는구나.
1: 네, 자연스럽게.
0: 자연은 그대로 있고 우리가 피해가야지. 아이고.
1: 진짜 태국의 숲이다. 진짜 자연스럽게.
0: 손댄 게 하나도 없네, 여기는.
2: To this couple, travel is a process of discovering a new world. With each forest being unique and different, the couple has every reason to continue traveling.
0: 새로운 곳에 가는 그 도파민 중독이지.
1: 아 맞다, 중독이구나 우리. 중독인 것 같아요.
0: 어쩌다 이렇게 중독까지.
1: 그러게 이게.
0: 근데 사실 여행을 중독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중독이라고 말하는 건 단점들이 많을 경우잖아. 여튼 용감해지는 것 같아요. 용감해지고 기존의 틀을 깨게 되고 어차피 우리가 패키지 여행 다니는 거 아니라서 모든 코스를 저희가 짜거든요. 그리고 자연을 꼭 봐야 되고.
1: 맞아.
0: 근데 여기도 되게 특별하다.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계곡 트레킹은 처음이니까. 뭘 아무리 많이 다녔다고 생각해도 맨날 새로워.
2: Speaking of new, they suddenly get to experience something very new and thrilling by walking in knee-high water.
0: 진짜?
1: 와. 오,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2: The water is icy cold.
1: 아, 진짜 너무 좋아요.
0: 아니, 이 코스를 누가 만들었을지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 이거 근데 여름 한철밖에 못 하겠다.
2: After trekking for some time.
3: 안녕하세요.
4: 네,
3: 신으시는 거예요? 네. 관광객이신 거예요?
4: 아니요.
3: 동네?
1: 아.
0: 여기가 왜 아침갈이에요?
4: 아침갈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그 아침에만 비춰가지고서 아침에 모든 농업 행사가 끝난다. 와. 라고 생각해보면 돼. 그 정도 좁은 좁고 깊은 계곡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0: 그러니까 아침에만 네. 잠깐 해가 들 정도로 깊다는.
4: 그렇죠.
2: This valley was named Achimgari because it's located deep in the mountains, and the sun shines here only a few hours in the morning.
1: 근데 수량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수량이 많을 때는 더 건너야 되고, 또 수량이 적을 때는 그냥 지나다니고 건너가면 되고.
0: 아.
2: But not all valleys can be crossed.
1: 여기가 해마다 일사사고가 많이 나는데.
5: 여기서.
1: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선방님들이 내려오다가.
5: 네.
1: 너무 멋져 보이는 거야.
5: 아, 진짜.
0: 아, 진짜 뛰어내리고 싶은데, 병준이 같은 사람은?
1: 그래서 내가 수염 좀 하지 않나.
0: 선병준.
1: 이래가지고 뛰어내리는 거야. 네, 도망가세요.
2: Some valleys are very deep and have strong whirlpools, which can be deadly, so extra caution is required.
1: 그 여기 들어간 사람은 있어도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0: 진짜요?
1: 그래서
0: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5: 수심이 10m 넘는 것 같아요.
2: To locals, it's a nice getaway in the summer season.
0: 왔다. 이게 같은
1: 여기서 만나네.
0: 네, 그냥 딱 선이 있고 나를 기다려줬구만.
3: 와. 네, 너무 좋았어요.
1: 좋았죠.
3: 너무 좋았어요.
5: 최고예요.
3: 아주 좋았어. 네.
2: But who are these people?
4: 이분은 전경곤 씨라고 해가지고서 중동인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1: 야,
0: 아주 뒤로 가셔서 샤워 먼저 하세요. 올라가셔서.
6: 아, 네, 감사합니다.
0: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6: 아, 괜찮아요.
2: Unexpected encounters are one of the joys of traveling. The local couple invites the travelers to their home. Mesmerized by the local scenery, Chun Byung-gun and Kim Ji-hwe moved to this village 5 years ago. Everything in their house, which they built firsthand, is taken care of by the couple.
0: 남편이 직접 하나하나 다 만든 거예요. 네, 이거 등갓도 다 깎아서 한 거고요.
7: 다른 것도 지금 다 만드신 것 같은데요?
0: 다 돈 있는 거는 가전제품 빼고 다 만드는 거예요. 집터에서
8: 만드는 수작업.
7: 나무 냄새가 확 납니다. 편안해요, 마음이.
0: 그래요?
7: 그러니까. 네. 아, 이렇게 앉아있다. 어, 이거 뭐야, 또.
0: 이건 제가 그린 거.
8: 야. 그러니까 예술가가 예술가를 만나는
0: 이런 거. 야생화들.
7: 그러니까 남편은 목공을 하고, 네. 아내분은 그림을 그리고.
2: To make the best out of what life has to offer, this couple wanted to turn their dreams into reality as soon as possible. That's why they paid particular attention to their workroom, where the husband works with wood and the wife draws flowers. The garden is an exclusive space for the wife, who loves flowers.
0: (목소리) 이런 거를 따줘야지 꽃들이 조금 더 오래 가요. 이런 것들은 이제 따줘야 돼요. 여름꽃, 가을꽃들 제가 심어놓은 것들이 있어서 자리를 내줘야 돼요. (웃음) 이거 딸기라고 하기가 참. 오늘 딸기 있어?
9: 딸기 같아야 딸기라고 하지. 이거 지인이 준 건데요. 이제 딸기 좀 늘려보려고요.
0: 근데 요만 이렇게 조그만데 너무 맛있어요.
2: They have also discovered happiness in small things.
0: 내가 내게 더 크다. 달다. 달다.
9: 딸기 맛이야.
2: Life in the countryside can be tough, but as long as they're together, it's not a problem.
7: 만족도는 얼마나 되나요?
9: 한 200%.
7: 200%? 그렇게 좋으세요?
9: 네. 아침마다 그 집에서 보는 풍경이 같은 날에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늘 새로우니까 후회할 시간이 없죠. 새로우니까.
2: 병곤 cooked something special for his guests, who must be starving after trekking in the valley. Pre-cooked chicken is once again boiled over high heat, in stock that had been boiled with medicinal herbs for 4 hours. The rich broth looks very nutritious, even at a glance. Just one chicken is enough to chase away the summer heat.
10: Wow,
2: the chicken is plated for everyone to enjoy. Drumsticks are given to the guests.
0: 사모님 먼저 드려요.
7: 아니 준이가 이거 좋아해요.
9: 닭다리 하나 드세요.
0: 저요?
9: 네. 알겠어요. 맨날 닭다리 못 먹는다고 먹는데 이거.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7: 닭다리가 아니라 넙적다리까지.
0: 넙적다리까지. 네.
2: A summer stamina boosting food prepared with kindness. No doubt it tastes amazing.
11: 오늘 닭강에서
7: 진짜 보신이지.
9: 잘생긴 사람하고 먹어서 맛있는 거야.
0: 와,
10: 갑자기.
11: 그,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던데 이 정성이 들어서 맛있다고 그러던데.
9: 아니요,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맛있어.
11: 그게 아니에요.
9: 정성은 안 것도 아니야.
0: 아, 세뇌당했어요. 하도 저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이제 비밀의 계곡을 안내해드릴게요.
12: 저희 비밀 좋아합니다.
0: 아주 시크릿한 곳을 알려드릴게요. 우와.
2: There is a cafe that they like to visit in summer to enjoy iced coffee. But the road to it is very difficult.
0: 여기가 진짜네요, 진짜야.
13: 일반인들은 거의 안 올라와요.
0: 현지인 찬스.
13: 현지인 찬스.
0: 야, 이렇게까지 풀이 길에 무성하다는 건 사람이 얼마나 안 다닌다는 거야.
2: After a long walk in the woods, Deep Valley hidden in the mountains is the couple's secret spot. A stone table is laid with all kinds of snacks.
0: 역시 식탁은 동식탁이 최고지. 호텔 안 부러운 카페입니다.
10: 아, 이거 호텔 이거. 아우, 5층이 지구 호텔을 갖다가.
0: 여기 지구 카페 괜찮네요.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10: 지구를 남겨주기가 좀 아까운데.
0: 모닝 네, 커피, 모닝 커피.
10: 모닝 커피.
0: 이런 여행이 제일 좋아요. 흐르듯 어딘가에 정착하면 이런 귀인들이 있어. 내가 어디 관광지를 정치가 가는 게 아니라 흐르듯.

많은 것들이 계속 변하고 지속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저한테 이 클래식 음악은 언제나 옆에 있어주는 친구이자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를 자극해주고 저를 이렇게 안내하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음악 활동을 하면서 주는 자극이 저는 되게 제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큰 에너지원이에요. 저는 첼리스트 김호정입니다.

제가 첼리스트의 길을 걷게 된 거는 어머니의 역할이 크셨어요. 어머니가 대학교에서 음악 전공을 하셨고요. 초등학교 때 이제 피아노를 제가 어렸을 때 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악기를 하나 바꿔보자. 그런데 너는 음감이 있으니 현악기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첼로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첼로의 매력은요, 일단 소리가 좀 더 편안하게 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소리 나는 위치가 여기쯤이니까 제 귀에 직접 닿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뭔가 울림통 자체가 제 몸과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내면서 제가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는 느낌이 저는 되게 첼로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이 악기 통 자체가 울리고 이 줄이 울리면서 되기 때문에 이 손의 감각에서 느껴지는 마찰과 그 울림과 예, 네, 이 통에서 울리는 그 느낌이 저는 그래서 정말 전신에 전달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면 인간적으로 가장 인간의 목소리에 닮아 있기도 하고 따뜻한 음색이 첼로의 매력이기도 하잖아요. 그 음악가들 사이에서는 첼리스트한테는 노래하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국룰이에요. 왜냐면 첼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음악 막 노래를 너무 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서 좀 절제돼서 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연주는 매번이 기억에 남고 그 무대에서의 그 순간 느꼈던 감정들은 어느 하나가 이게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없겠죠. 근데 뭐 기억에 남는다면 첼로 듀엘로와 함께한 백인 첼로를 제가 음악 감독을 맡았는데요. 그 첼로 듀엘로에 초청되신 그 두 분은 현재 독일에서 가장